존 필드의 디베르티스멍 1번이었습니다. 미셀 오르크의 피아노와 런던 모차르트 플레이어스가 함께했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신윤주의 가정음악 첫 곡 보내드렸어요. 토요일입니다. 주중에 뭐 근엄진지를 좀 벗어놓고 주말에는 헐렁하게 다소 실없이 좋죠.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여유 있게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 풍경들 또 듣고 싶은 음악들 저희 앞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310, 콩과 인터넷 게시판은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못 보내드려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날 골라서 또 분위기 있게 선곡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생각나시면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디베르티멘토 한 곡을 더 들을까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1번 디장조 쾌활 번호 136 알레그로 안단테 프레스토 전악장 듣겠습니다. 샨도르베그가 지휘하는 카메라타 잘츠부르크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1번 D장조 쾌열 번호 136 알레그로 안단테 프레스토 들으셨습니다. 샨도르베그가 지휘한 카메라타 잘츠부르크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손자가 예뻐서 어쩔 줄 모르는 할아버지입니다. 지지난주부터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씩 자고 가는데 아마 아들 부부는 우리에게 손자 맡겨놓고 놀고 싶나 봅니다. 윤서구님. 그 마음도 이해가 되죠. 손자랑 함께 하는 그 시간도 행복하지만 아들 부부만의 또 시간도 소중하니까요. 마음 넉넉하신 할아버지께서 손자 도영이에게 작은 별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들려주고 싶어요 청하셨습니다. 지금 9시 조금 넘었는데 도영이 일어났으려나요?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보내드릴게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 부디 해주 멍멍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쾌활번호 265번 파제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아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쾌활 번호 265번 파질세이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0: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1: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 달력 속의 클래식입니다. 먼저 오늘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죠.

1924년 7월 27일 피아니스트이자 편곡가로 유명한 페루치오 부조니가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독일 라이프지히와 베를린에서 주로 활동했던 부조니. 작곡과 편곡은 물론이고 피아니스트와 지휘자로 전방위적인 활동을 했고요. 특히 바흐 작품을 피아노 독주곡으로 편곡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은 바로크의 거장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서거일입니다. 백내장 수술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고생했던 바흐, 1750년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요. 라이프지히의 한 교회 묘지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후 바흐 부활운동과 함께 그의 무덤도 재조명됐고요. 현재는 바흐가 근무했던 성 토마스 교회 제단 앞 바닥으로 그의 무덤과 묘비가 옮겨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29일은 19세기 낭만음악가 로베르트 슈만이 타계한 지 1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856년 슈만은 입원 중이던 정신요양병원에서 46세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틀 전 아내 클라라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눈을 감은 슈만. 사망 이틀 후인 7월 31일 독일 본에 묻혔고 지금은 아내 클라라와 함께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네, 달력 속의 클래식에서 오늘 언급한 이들을 기억하면서 두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독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 바흐 작품 번호 1004, 그 가운데 샤코니를 페루치오 부조니가 피아노로 편곡한 작품 알리시아 데 라로치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는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3번 E플랫 장조 작품 97 라인, 그 가운데 1악장 레파프트 생기있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지휘하는 북독일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두 곡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3번 E플랫 장조 작품 97 라인 그 가운데 1악장 레파프트 생기있게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지휘한 북독일 방송 교향악단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그 앞에서는 바흐곡 부조니 편곡의 샤콘르 들으셨습니다. 알리샤 데 라로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충북 음성 소요리에 작년에 오래된 시골집을 사서 주말마다 내려오고 있어요. 장마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덥기 전에 텃밭과 화단에 풀을 뽑고 샤워 후에 샐러드로 아침 식사하시고 커피 마시면서 듣는 게 참 행복합니다. 홍순종님. 그야말로 일상이 힐링이시네요. 오늘도 듣고 계시겠죠?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클래식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최고의 피서입니다. 저한텐 변금숙님. 피서법이 저랑 같으신데요. 이어지는 팝클래식 들으시면서 더 행복한 시간들 채우시면 좋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토요일 10시 무렵에 보내드리고 있는 팝클래식이 오늘로 18번째 시간이나 됐네요. 오늘은 조금 잔잔한 분위기의 팝클래식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두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앤 머레이의 목소리로 익숙하시죠? You Needed Me. 킹스싱어스의 음성으로 오늘 보내드리고요. 이어서는 비지스의 곡 How Deep Is Your Love, 빅토리아 뮬로바의 바이올린, 줄리안 조셉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팝클래식 두 곡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How Deep Is Your Love, 빅토리아 뮬로바의 바이올린과 줄리안 조셉의 피아노 연주로, 앞에서는 You Needed Me, 킹스 싱어스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귀에 익은 팝 음악 선율들을 클래식 선율로 또 듣는 맛이 새롭네요. 사실 주중에는 활동하는 시간이지만 주말에는 이 시간에 게으름을 부리느라고 잘 듣지 못했는데 진행을 하면서 또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꼬박꼬박 좀 저도 챙겨 들어야겠다 싶네요. 토요일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 풍경들 또 듣고 싶은 음악들 저희 앞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310 문자 쓰실 수 있고요. 콩과 인터넷 게시판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아니어도 또 보내주신 곡들 잘 갈무리해뒀다가 가급적 빠른 주말에 좋은 날 골라서 선곡해드리겠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외부 평가를 두고 육아휴직에서 복직했어요. 아침에 그제 두 번째 생일을 지낸 쌍둥이 남매를 떼어놓고 꾸역꾸역 일을 해보겠다고 출근을 하는데 아들이 두 자리를 잡고 딸은 울상을 하면서 아니 아니를 연신 되뇌이네요. 마음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5949 쓰시는 분. 감히 이 마음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정말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절대적인 존재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또 무거운 일인지 일상에서도 이렇게 하나하나 느껴지네요. 오늘은 주말이니까 좀 많이 시간 보낼 수 있길 땀띠가 나도록 안아주면서 좀 같이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음악 보내드릴게요. 로베르트 슈만의 위트몽 헌정 보내드립니다. 테너 페터 슈라이어의 목소리고요. 노르만 셔틀러의 피아노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클라라 슈만의 곡도 준비했는데요. 왜 그대는 다른 이에게 묻나요? 바흠빌스트 누안드레 프라간 작품 12-11 들어보시죠. 메조소프라노 안네소피 포노토의 음성, 엘렌 그리머의 피아노가 함께합니다.

클라라 슈만의 왜 그대는 다른 이에게 묻나요? 들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말고 두 눈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믿으라고. 내 입술이 무엇을 말하건 그저 내 눈을 바라보라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노래하는 곡이죠. 메조소프라노 안네소피 포노터의 음성, 엘렌 그리머의 피아노가 함께했고요. 앞에서는 로베르트 슈만의 헌정이었습니다. 테너 파터 슈라이어의 목소리, 노르만 쉐틀러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5949 쓰시는 분의 신청으로 들었고요. 5949 쓰시는 분께 음료 쿠폰 한 장 보내드릴게요. 아이들 뭐 달달한 거라도 한 잔 사주시면서 좋은 주말 채우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신윤주의 가족음악 듣고 계시고요. 신음악가 사전 이어드립니다.

0: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1: 한 달에 한 명의 음악가를 선정해서 우리 시대 거장들의 다채로운 삶과 음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신음악가 사전 우리 시대 거장을 듣다. 2026년 8월에 만나볼 음악가는 90세 나이에도 여전히 무대 위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마에스트로 주빈 메타입니다.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지난 4월 29일 저녁 이탈리아 피렌체 마지오 무지칼레 페오렌티노 극장에서 아주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 극장에서 해마다 열리는 피렌체 5월 축제를 수십 년간 맡아온 지휘자 주빈 메타의 9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콘서트였죠. 공연은 일찌감치 전석이 매진됐고 연주 전 주빈 메타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는 기념 전시회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팬들은 감격에 찬 눈빛으로 마에스트로의 특별한 순간들을 직접 눈에 담았는데요. 그리고 시작된 콘서트. 이날 90번째 생일을 맞은 주빈 메타가 직접 무대에 올랐습니다. 보면대 없이 의자에 앉은 메타는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암보로 지휘해 나갔죠. 소프라노 제시카 프렛, 사이먼 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한국인 베이스 임채준 등 4명의 솔리스트와 합창단, 오케스트라는 메타의 지휘 아래 인류화합의 메시지를 감동적인 음악으로 전해줬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뜨거운 기립박수와 함성이 쏟아졌고 피렌체의 사라프나로 시장과 피렌체 5월 축제 예술감독이 무대에 올라서 거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선물을 건넸는데요. 피렌체의 보석세공 장인들이 공들여 제작한 황금지휘봉을 건네받은 메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피렌체 가족입니다. 지난 50년간 피렌체는 나의 집이었고 90세 생일에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정말 큰 감동입니다. 자신의 90번째 생일에도 주빈 메타는 내 집 같은 무대에서 여전히 지휘자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인도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이탈리아 피렌체에 더 오래 머물러 왔는데요. 1962년 피렌체 5월 음악제를 처음 지휘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198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축제의 수석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40년 넘게 축제를 주도해왔죠. 그리고 현재도 종신 명예 지휘자로 피렌체의 음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1933년에 시작된 축제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주빈 메타. 그야말로 이 축제에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그런 그의 공을 기리기 위해서 2021년 축제의 극장 안에는 그의 이름을 딴 주빈 메타 홀도 건축됐는데요. 제2의 고향인 피렌체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태어난 곳이 고향이라지만 피렌체는 제가 선택한 고향입니다. 그곳에는 제 집이 있고 거기에 가면 행복해지죠. 떨어져 있을 때도 저는 늘 피렌체와 피렌체의 오케스트라를 그리워합니다.

루드비 반 베토벤의 교향곡 9번 디단초 작품 125 합창 그 가운데 4악장 프레스토 알레그로 아사이 듣겠습니다. 솔리스트 소개해드릴게요. 소프라노 마가렛 프라이스, 메조 소프라노 마릴린 혼, 테너 존 비커스, 베이스 마티 살미넨의 노래고요.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욕 코럴 아티스트,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1983년 2월 2일 뉴욕 실황 음반 가운데서 골랐는데요. 보통 합창의 4악장을 선곡할 때 시간 관계상 환희의 송가 부분을 발췌해서 듣곤 하는데 오늘은 4악장 전체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거장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박수 치신 분들 아마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루드비 반 베토벤의 교향곡 9번 D단조 작품 125 합창 그 가운데 사악장 프레스토 알레그로 아사이 들으셨습니다. 소프라노 마그레 프라이스, 메조 소프라노 메릴린 혼, 테너 존 비커스, 베이스 마티 살미넨의 노래였고요. 주빈 메타가 지휘한 뉴욕 코럴 아티스트,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했습니다. 토요일 가정음악 이제 끝음악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까미오 생상스의 클라리넷 소나타 E플랫 장조 작품 167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레토 2악장 알레그로 아니마토 보내드리죠. 피에르 제니송의 클라리넷과 다비드 비스무트의 피아노가 함께합니다.

생상스의 클라리넷 소나타 E플랫 장조 작품 167,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레토, 2악장 알레그로 아니마토였습니다. 베르 제니송의 클라리넷과 다비드 비스무트의 피아노 연주 오늘 끝음악 보내드렸고요. 오늘도 음악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김승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강성규입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의 한 장면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가던 타키와 미츠하에게 잠시 서로를 만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두 사람은 다시는 서로를 잊지 않도록 상대의 손바닥에 이름을 적어주기로 하죠. 하지만 짧은 만남이 끝나고 기억이 빠르게 흐릿해져 갈 때 미츠하의 손바닥에 남아있던 것은 타키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거기엔 좋아해 라는 말이 적혀있었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무언가를 오래도록 간직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름일까요? 아니면 그 무언가가 우리 마음에 남긴 의미일까요? 그 질문을 가만히 품어보면서 오늘의 첫 곡 들어보겠습니다.

라벨의 하이든 이름에 의한 미뉴엣,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름과 의미 가운데 무엇을 남길까 마음속으로 답을 정하셨나요? 혹시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름이 수수께끼로 등장하는 또 다른 작품의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푸치니의 마지막 오페라 투란도트인데요. 칼라프 왕자가 투란도트 공주의 세 가지 수수께끼를 모두 풀자 공주는 약속대로 그와 결혼해야 할 처지에 놓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원하지 않는 투란도트가 괴로워하자 칼라프는 한 가지 역제안을 하죠. 날이 밝기 전까지 내 이름을 알아내면 기꺼이 당신의 손에 죽겠소. 하지만 알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나와 결혼해야 하오. 그 말에 투란도트 공주는 온 백성에게 아무도 잠들지 말고 왕자의 이름을 찾아내라고 명령하지만 칼라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비밀은 내 안에 갇혀있고 내 이름은 그 누구도 모르리다. 아니, 날이 밝으면 그대의 입 위에 내가 직접 말해주리다. 너무나도 유명한 그 노래 넷순 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말라.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과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 아무도 잠들지 말라, 네순 도르마.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과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 오페라 속 칼라프 왕자는 노래했던 그대로 자신의 이름을 직접 투란도트 공주에게 밝힙니다. 드디어 왕자의 목숨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게 된 투란도트. 공주는 사람들 앞에서 마침내 왕자의 이름을 알아냈다고 선언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랑이라고요. 앞서 이야기한 너의 이름은도 그리고 투란도트도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소중한 상대의 이름이 아닌 그가 내게 지닌 의미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내게 정말로 소중하다면 결국 우린 그의 이름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곡들이지만 늘 이름을 헷갈리게 하곤 하는 그 곡들의 이름을 되새기는 시간. KBS 음악실 여름방학 코너 클래식 명곡집 그 두 번째 시간 너의 이름은 지금 시작합니다.

듣고 또 들어도 늘 새로운 클래식 명곡들과 함께 여름 더위를 식힐 기분 좋은 활기를 선물합니다. KBS 음악실 여름방학 코너 클래식 명곡집. 케이클래식의 친절한 가이드 KBS 음악실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언제 들어도 좋은 클래식 명곡들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코너 클래식 명곡집을 준비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의 주제는 너의 이름은? 입니다. 분명 귀에는 익숙한데 제목이 선뜻 떠오르지 않는 곡, 또 이름이 비슷해 들을 때마다 헷갈리는 클래식 명곡들을 오늘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곡은 아이들도 한 번쯤은 꼭 듣고 따라 불러봤을 친숙한 클래식입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우리에게는 동요 작은 별로 익숙하고요. 영어 알파벳을 배울 때 부르는 ABC송의 선율이기도 하죠. 이 멜로디의 클래식 제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차르트의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입니다. 제목이 길고 낯설어서 보통은 작은 별 변주곡이라고 부르죠. 사실 이 곡의 주제 선율은 모차르트가 처음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노래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의 멜로디였습니다. 모차르트는 이 단순하고 친숙한 선율을 바탕으로 리듬과 빠르기, 분위기를 다채롭게 바꾸며 모두 12개의 변주를 만들어냈는데요. 처음에는 누구나 아는 소박한 멜로디로 시작하지만 곡이 이어질수록 음표가 많아지고 장식은 화려해지며 때로는 서정적으로 때로는 힘차고 익살스럽게 모습을 바꿉니다. 모두가 다 아는 그 동요가 모차르트의 손끝에서 얼마나 다채로운 음악으로 변신하는지 귀 기울여 들여보시죠. 모차르트의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주제에 의한 변주곡 쾌엘 번호 265번 백혜선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주제의 한 변주곡 쾌헬보노 265번 백혜선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클래식 명곡들과 함께하는 KBS 음악실 여름방학 코너 클래식 명곡집 그 두 번째 시간 너의 이름은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비슷해서 자주 헷갈리는 세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바이올린 소품곡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슬픔입니다. 제목부터 서로 짝을 이루는 두 작품 중 사랑의 기쁨은 경쾌한 리듬과 화사한 선율로 사랑에 빠진 순간의 설렘과 행복을 표현하고요. 사랑의 슬픔은 한결 느리고 애잔한 선율로 사랑이 남긴 그리움과 쓸쓸함을 노래하는 듯하죠. 크라이슬러는 작곡가이면서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만큼 두 곡 모두 바이올린의 특성과 매력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노래하듯 이어지는 유려한 선율과 섬세한 음색의 변화, 경쾌하게 튀어오르는 활놀림과 화려한 장식음이 어우러져 바이올린이라는 악기의 우아함과 표현력을 한껏 드러냅니다. 분위기는 서로 정반대이지만 모두 빈의 옛 춤곡과 노래를 떠올리게 하는 우아하고 낭만적인 정서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곡이 또 한 곡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작곡가 장폴 에지드 마르티니의 서정적인 노래 사랑의 기쁨입니다. 제목은 사랑의 기쁨이지만 노래의 내용은 오히려 사랑의 기쁨은 잠시뿐이고 사랑의 슬픔이 오래 남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처럼 담담하고 아름다운 선율 속에 사랑의 덧없음과 깊은 그리움이 배어있는 곡이죠. 이 선율을 또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마르티니 사랑의 기쁨 선율은 여러 대중음악에도 활용됐는데 특히 엘비스 프레슬리의 Can't Help Falling in Love의 바탕이 된 선율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제목이 비슷해 자주 헷갈리는 세 곡 이어서 감상할게요.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슬픔,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과 피아니스트 김대진의 연주로 감상하고요. 이어서 마르티니 사랑의 기쁨,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의 음성, 로베르토 파트르노스트로가 지휘하는 베를린 리아스 심포니에타의 연주로 감상할게요.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 그리고 사랑의 슬픔, 김남윤의 바이올린과 김대진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고요. 이어서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의 음성과 로베르토 파테르노스트로가 지휘하는 베를린 리아스 신포니에타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클래식 명곡들과 함께하는 KBS 음악실 여름방학 코너 클래식 명곡집, 그 두 번째 시간 너의 이름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같은 이름을 가진 음악 두 곡, 드보르자크와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만나보겠습니다. 세레나데는 원래 사랑하는 사람의 창가 앞에서 부르던 저녁의 노래를 뜻하는데요. 19세기에 들어서부터는 밝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기악곡의 이름으로도 널리 쓰였습니다. 먼저 들어볼 드보르자크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는 따뜻하고 소박한 정서가 매력적인 곡입니다. 부드럽게 이어지는 현악기의 선율 속에 체코 민속음악을 떠올리게 하는 친근한 리듬과 평화롭고 목가적인 분위기가 담겨 있죠. 특히 첫 악장의 넉넉하고 온화한 선율은 마치 햇살이 비치는 들판을 천천히 걷는 듯한 편안함을 전합니다. 반면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는 한층 더 웅장하고 극적인 음악입니다. 차이콥스키는 이 곡을 쓰며 자신이 깊이 존경했던 모차르트의 음악을 떠올렸다고 하는데요. 고전적인 균형미 위에 차이콥스키 특유의 풍부한 감정과 화려한 선율을 더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두 곡 모두 2악장이 왈츠라는 점입니다. 드보르자크의 2악장에는 왈츠의 빠르기로라는 뜻의 템포 디발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차이콥스키의 2악장 제목 역시 바로 발스, 왈츠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쓰인 두 현악 세레나데에서 두 작곡가가 나란히 두 번째 악장을 왈츠로 꾸민 건데 그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드보르자크의 왈츠가 소박하고 아련하며 때로는 슬라브 민속 춤을 연상시킨다면 차이콥스키의 왈츠는 무도회나 발레의 한 장면처럼 우아하고 세련되게 흐릅니다. 같은 이름의 세레나데 그리고 나란히 등장하는 두 개의 왈츠, 두 작곡가의 개성이 어떻게 다르게 드러나는지 비교해 들어보시죠. 정명훈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드보르자크 현을 위한 세레나데 중 2악장 템포 디 발스, 왈츠 빠르기로를 먼저 듣고요. 이어서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악장 왈츠,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드보르자크 현을 위한 세레나데 중 2악장 템포 디 발스 왈츠 빠르기로 정명훈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이어서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악장 왈츠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 악단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곡을 한 곡 더 들어볼까 하는데요. 차이콥스키 피아노 모음곡 4개 중 6월 벤노래입니다. 클래식 음악에는 벤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곡이 참 많죠. 벤노래는 원래 베네치아 곤돌라 사공들이 부르던 노래에서 유래했습니다. 배가 물결 위에서 좌우로 천천히 흔들리는 듯한 리듬이 특징적이죠. 멘델스존, 쇼팽, 폴에도 같은 제목의 음악을 남겼는데요. 그중 차이콥스키의 벤노래는 부드럽게 출렁이는 반주 위로 애잔하고 서정적인 선율이 인상적인 곡입니다. 한여름의 눈부신 햇살보다는 해질 무렵의 고요한 물가와 잔잔한 저녁바람을 떠올리게 하는 음악 차이콥스키 4개 중 6월 벤노래 임윤찬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차이콥스키 4계 중 6월 뱃노래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KBS 음악실 여름방학 코너 클래식 명곡집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너의 이름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의 스페셜 DJ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해묵은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걸 뜻하는 혁신, 그리고 묵은 걸 버리고 새롭게 하는 걸 뜻하는 쇄신. 이 두 단어에 쓰인 공통의 한자 신에는 새롭다라는 뜻이 담겨 있죠. 이 새로울신 한자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매울신, 나무목, 그리고 도끼 근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갑골문을 쓰던 시대, 매울신과 도끼근으로만 이루어져 있던 이 한자는 나무를 도끼로 잘라서 땔감을 만든다라는 뜻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나무목 변이 더해지면서 뜻이 확대됩니다. 나무를 도끼로 잘라서 새로운 물건을 만든다라는 뜻으로요. 올해 반을 훌쩍 넘어서 맞이한 8월의 첫날, 새로운 신자를 앞에 두고 문득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그동안 나무를 베어다 무엇을 만들고 있었는지요? 그건 한순간에 불타 없어질 땔감일 수도 있고, 혹은 수백 년을 뛰어넘어 살아남을 악기일 수도 있겠죠. 이왕이면 조금 더 오래 남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생생클래식 토요일 첫 곡으로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 튀르키예 행진곡,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는 새로울 신이란 한자에서 온 단상을 함께 얘기해 봤는데, 같은 나무로도 얼마나 다듬고 또 공 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걸 새삼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이 8월 1일, 8월 첫날이죠. 올해가 이제 5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그래도 5달도 충분하니까요. 앞으로 남아있는 5달, 올 한 해 어떤 걸 만들어갈지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겠죠. 주말에 함께하는 생생클래식,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참여 방법 알고 계시죠?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KBS 콩으로도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9840 쓰시는 분, 오늘도 매미 우는 소리 들으면서 한쪽 귀에는 생생클래식을 듣습니다. 아, 이번 한 주가 정말 더웠어요. 덥고 습하고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무더운 여름을 이번 한 주에 쫙 채워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반가웠던 매미 울음소리가 그래도 주말을 향해 가면서 조금은 잦아드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조만간 조금만 더 있으면 시원한 바람, 선선한 바람 솔솔 불어올 것 같습니다. 다음 곡은 슈베르트의 폴로네즈 B플랫 장조, 도이치번호 580입니다. 바이올린 연주의 안드레아스 얀케, 데이비드 짐만이 지휘한 취리히 토날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안드레스 얀케의 바이올린 연주, 데이비드 진만이 지휘한 취리 톤할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슈베르트의 폴로네즈 B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580 들었습니다. 이 곡이 이제 슈베르트가 친형을 위해서 작곡한 곡이라고 하는데, 형이 작보를 보관하다가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나고 100주년을 훌쩍 넘어서 세상에 공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오프닝도 그렇고 뭔가 이 공들여서 예쁘게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몇십 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계속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명곡도 클래식의 매력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좋은 곡 함께 들어보죠. 멘델스존의 피아노 3중주 2번 C단조 그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에스프레시보 달리 3중주단이 연주합니다.

멘델스존의 피아노 3중주 2번 C단초, 그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에스프레시보 달리 3중주단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다음 곡은 그리그의 홀베르크 모음곡을 준비했는데요. 그리그의 고향에서 바로크 시대를 살았던 문학가 루드비 홀베르크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에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경의가 좀 담겨 있고, 그러나 바로크 양식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그리그만의 어떤 노르웨이의 색깔을 넣은 모음곡입니다. 그리그의 홀베르크 모음곡 가운데 3곡 가보트, 4곡 에어,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그리그의 홀베르크 모음곡 3곡 가보트 4곡 에어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다음 곡은 코젤루후의 클라리넷 협주곡 준비했습니다. 엠마 존슨의 클라리넷 연주, 귄터 헤르비가 지휘한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코젤루후의 클라리넷 협주곡 E플랫 장조,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듣겠습니다.

코젤루후의 클라리넷 협주곡 E플랫 장조,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엠마 존슨의 클라리넷 연주, 퀸터 헤르비가 지휘한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0: 한낮의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1: 이어지는 주말 코너 클래식계 최신 소식 전해드리는 주간 생클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일지 지금 시작해볼게요.

클래식 음악계의 신선한 소식들을 여러분의 귀까지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주간 생클. 8월 첫 주 여러분께 들려드릴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난달인 7월 24일에 개막한 독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작곡가 바그너가 만든 오페라 전용 극장 바이로이트 축제 극장에서 매년 여름 진행되는 바이로이트 음악제. 올해는 8월 26일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특히 페스티벌 창설 150주년이 되는 해이자 니벨룽의 반지가 출연된 지 150주년이 되는 해라서 더욱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처음 페스티벌이 시작된 게 1876년 8월이었고요. 도중에 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사정으로 건너뛴 해를 감안하면은 올해 114회째를 맞습니다. 공식 개막 공연에서 연주된 작품은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합창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안 틸레만의 지휘로 축제에 막이 올랐는데요. 올해는 바그너의 7개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고 합니다. 축제 무대엔 처음으로는 리엔치, 그리고 바그너 자신이 바이로이트 전용 극장 무대에 가장 적합한 작품으로 꼽았던 두 작품이죠. 파르지팔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도 만날 수 있고요. 또 반지 시리즈로 불리는 4부작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도 크리스티안 틸레만의 지휘로 축제 기간 동안 총 3회 상연됩니다. 이 반지 시리즈 무대에는 AI가 활용된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요. 또 오페라 파르지팔에서는 관객들에게 3D 전용 안경을 씌우고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실험적인 극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라인의 황금과 발퀴레, 지크프리트와 신들의 황혼까지 이어지는 니벨룽의 반지는 4부작 전막을 연주하는 데만 18시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연주자에게도 관객에게도 체력이 필수라고 알려져 있죠. 이번 무대에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그너 테너 중 한 명인 클라우스 플로리안 폭츠, 그리고 독일어권 최고의 바리톤 중 한 명인 마이크 볼레가 반지 시리즈의 주요 배역들을 소화한다고 합니다. 더욱 화려하게 돌아온 2026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멀리서나마 함께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다음으론 국내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부산광역시 오페라단 연합회가 부산 오페라하우스 개관을 앞두고 이의제기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월요일인 7월 27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부산광역시 오페라단 연합회는 작품을 직접 만들고 예술인을 키우는 제작 전용 극장을 만들겠다는 약속과 달리 부산시가 해외 명문극장 초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입장문과 함께 공개 질의서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부산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 초청에 약 1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는 소식에 일찍부터 예술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있어 왔는데요. 연합회에서는 부산의 예술인은 객석에서 박수만 치는 관람객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개관 공연 및 운영 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달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과연 어떤 공연장이 될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도 오페라 관련 뉴스입니다. 세계의 문화 명소로 여겨지는 프랑스 파리의 오페라 극장이죠. 오페라 가르니에가 2027년 개보수 공사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실시된 정밀조사에서 납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일정이 연장됐다는 소식입니다. 마르크 샤갈이 그린 천장화와 소설 오페라 유령의 배경으로 알려져서 널리 사랑받고 있는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 납 성분이 발견된 건 무대와 기술 구역인데요. 건축 당시 색의 지속력을 높이고 금속의 부식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납 성분이 들어간 페인트와 도료가 쓰였다고 해요.
이걸 제거하는 작업이 추가되면서 기존의 2027년부터 2029년까지로 계획했던 보수 기간이 2032년까지로 2년에서 무려 5년으로 늘어난 건데, 이에 따라 오페라 가르니에 휴관 기간에 대체 공연장 역할을 해야 하는 자매극장 오페라 바스티유의 보수 일정도 밀리기도 했습니다. 파리 오페라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두 극장의 노후화에 대해서 파리 국립 오페라의 부담도 커졌는데요. 아직 시작되진 않았지만 이 극장들의 개보수 작업이 안전하게 잘 완료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바그너의 지크프리트 중 숲의 속삭임, 게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바그너의 오페라를 만날 수 있는 독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개막 소식과 부산광역시 오페라단 연합회의 입장문 발표 소식, 그리고 납성분이 발견돼서 개보수가 연장된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외에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2027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손여름은 2018년에는 무조니 콩쿠르의 예선 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피아니스트 스티븐 허프경과 피오르트 안드르셰프스키, 리카 드바르그 등과 함께 심사위원석에 앉게 됐다고 합니다. 훌륭한 음악가들 잘 그려낼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여름이 연주한 곡 들어볼까요? 손여름이 연주한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 작품 번호 16 가운데 1곡 매우 격렬하게, 2곡 매우 내밀하게, 너무 빠르지 않게 듣겠습니다.

슈만의 크라이 슬레리아나 작품 번호 16 가운데 1곡 매우 격렬하게, 2곡 매우 내밀하게, 너무 빠르지 않게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클래식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음악이 주는 휴식으로 마음을 다독입니다. 생생 클래식.
1: 매일 낮 12시 생생 클래식.

생클 가족들의 신청곡을 두 곡 들었습니다. 먼저 들은 곡은 아주 여성 합창단이 부른 김효근의 눈이었는데요. 8644 쓰시는 분이 에어컨을 켜고도 더운 한여름, 이 곡 듣고 있으면 피톤치드 가득한 숲 한가운데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들은 곡은 0760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초보 클래식 청취자인데요. 간발의 차라는 곡 있지 않나요? 들어본 기억이 있어서 청해봅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들었습니다. 아쿠아렐레 기타 4중주단의 연주로 카를로스 가르델의 간발의 차이로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신청곡을 들어보죠. 강인숙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지현 아나운서가 같이 듣고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해봅니다. 이 곡을 박지현 아나운서가 좋아하나요? 함께 듣겠습니다. 유타 조프가 하프 연주를 맡았습니다. 투루니에의 숲속의 샘을 향해.

두 곡을 이어 듣고 왔습니다. 유타 조프의 하프 연주로 투르니의 숲속의 샘을 향해, 이어서 들은 곡은 리스트의 에스테 별장의 분소, 프랑스와 르네 듀샤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직전에 에스테 별장의 분소 들으니까 정말 물소리가 나는 것 같지 않으셨나요? 리스트가 피아니스트에서 이제 사제로서 인생을 시작하면서 만든 곡인데, 이 머물렀던 에스테 별장에 분수대가 무려 500개가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물소리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이렇게 멋진 곡이 또 탄생했다고 하더라고요. 7609 쓰시는 분, 우연히 한스 로트의 교향곡의 일부분을 듣고서 왜 이 곡을 여태껏 몰랐지 하고 놀랐습니다. 브루크너와 말러가 극찬했다는데 26살까지밖에 못 살았다니 가슴이 아프네요. 어떤 악장이라도 들려주세요. 하스로트가 1858년에 태어나서 1884년까지 26살까지 산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인데 요절한 천재죠. 최근에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브루크너에게 음악을 배웠고 말러와 같은 시기 공부한 동창입니다. 신청곡을 듣겠습니다. 한스로트의 교향곡 2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브레베, 한스 웨르크 알브레흐트가 지휘한 위넨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한스로트의 교향곡 2장조 1악장 알라브레베 들었습니다. 한스웨르크 알브레우트가 지휘한 위넨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생상스의 곡인데요. 생상스의 오들레트입니다. 생상스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85세 나이로 작곡한 곡입니다. 플룻 연주의 윌리엄 보넷, 스튜어트 베드포드가 지휘한 잉글리쉬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생상스의 오들레트 작품 번호 162 듣겠습니다.

폴론 연주의 윌리엄 버넷, 스튜어트 베드포드가 지휘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생상스의 오들레트 작품번호 162 들었습니다. 85세 나이에도 이렇게 아이 같은 선율을, 동화 같은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들을 때마다 놀랍습니다. 이어서 헨델의 바이올린 소나타 D장조, 헨델 작품번호 371. 아페투오소 알레그로, 라르게토 알레그로 전곡 준비했습니다. 제임스 헨네스의 바이올린 연주, 앤드류 암스트롱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헨델의 바이올린 소나타 D장조 헨델 작품 번호 371 아페투오소 알레그로 라르게토 알레그로 전곡 들었습니다. 제임스 헨네스의 바이올린 연주 앤드루 암스트롱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생생클래식 시간이 또 빨리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프로듀서 정유라, 작가 장유림,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인조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인조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피아니스트 마틴 제임스 바틀렛이 신보를 발표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바틀렛의 피아노, 하워드 그립스가 지휘하는 찰스 브루크 모차르트 대형 오케스트라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 G단조 작품 번호 19, 크리스토프 크로아제의 첼로, 알렉산더 판필로프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주 명반 오늘 첫 곡 핸델의 작품으로 시작합니다. 조지 프레데릭 핸델의 소나타 디단초, 핸델 작품 번호 367-A, 미카일라 쿠델코바의 리코더, 모니카 크노블로코바의 합시코드, 리보르 마세게첼로, 얀 크레사의 테오르보 연주입니다.

조지 프레드릭 헨델의 소나타 D단조 헨델 작품 번호 367A 미카엘라 쿠델코바의 리코더, 모니카 크노블로코바의 합시코드, 리보르 마세게 첼로, 얀 크레차의 테오르 보연주, 오늘 명인주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작품 번호 19 준비했습니다. 표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거구 아주 체격이 그냥 정말 진한 연주를 들려줄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스케일 큰 똑같은 연주가 나옵니다. 특히 3악장의 서정미는 그야말로 압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작품 번호 19 크리스토프 크로아제의 첼로 알렉산더 판필로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작품 번호 19 크리스토프 크로아제의 첼로 알렉산더 판필로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윌리엄 월튼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두 개의 작품 칸초네타 스케르제토 매튜 존스의 비올라 마이클 햄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윌리엄 월튼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두 개의 작품, 칸초네타 스케르체토, 매튜 존스의 비올라, 마이클 햄튼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현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현주 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복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함께하는 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피아니스트 마틴 제임스 바틀렛의 신보 가운데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전해드립니다. 뭐 젊은 피아니스트죠. 이 자르동상 2022년에 수상하면서 이제 음악계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요. 이 어떤 세간의 조명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콘셉트에 맞는 그런 연주회 또는 음반을 만들어가면서 이 애호가들에게 진중한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음반은 브리튼에 관계된 음반입니다. 브리튼의 영 아폴로 작품 번호 16에 매료된 이 바틀렛이 그와 관련된 그러니까 브리튼이 좋아했던 바흐의 협주곡 1번 그리고 퀘일 271 모차르트의 제놈 협주곡 이 두 곡과 함께 음반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콘셉트를 갖고 음반을 매번 의미 있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연주 브리튼의 것도 뭐 좋지만 오늘은 모차르트 연주가 각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대단히 섬세한 그런 연주 그러면서도 학구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연주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그런 음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몰팡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이플레츠 장조 작품 번호 퀘일 번호 271이죠. 제놈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제놈은 모차르트 당대에 인기 있었던 여성 피아니스트죠. 모차르트가 높이 평가해서 이제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마틴 제임스 바틀렛의 피아노 하워드 그리피스가 지휘하는 잘츠부르크 모차르트의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몰팡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이플레지 양주곡 쾌엘 271 마틴 제임스 바틀렛의 피아노 하워드 그리피스가 지휘하는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대형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금주의 신보 코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고전음악 전국방송 프로그램이고요. 낮방송이 본방송이고요.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게시판 참고하시고요. 또 성복표라는 매일 아침 7시에 열립니다. 참고하셔서 미리 열람하신 다음 음악 해설서 공부하시고 음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슈트라우스의 명작입니다. 몽환적인 그런 작품이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메타모르포젠 23명의 현악주자를 위한 연습곡 루돌프 캠페가 주연하는 미넨필의 1971년 실황 레코딩입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온 잎들로 울창한 8월의 화단. 한때 꽃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꽃이 아닌 채 줄기 끝에 오래 매달려 있다. 봄이 채워지는 계절이었다면 여름은 비우는 계절. 누가 비좁게 자라고 있는지, 누가 햇빛을 가리고 있는지 바라보다가 보일 때마다 망설임 없이 시든 꽃을 잘라내는 8월. 비움의 계절이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시든 꽃과 꽃들을 잘라내서 화단의 빈 공간을 만들고 숨통을 틔워줘야 하는 계절. 8월의 화단은 비움을 가르치는 풍경입니다. 그래야 남은 꽃들이 더 오래 피고 새로운 꽃도 다시 피어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죠. 무엇을 잘라낼 것인가? 다음을 위해 남길 것과 기꺼이 내려놓을 것을 가려내는 일. 그래서 8월의 화단에는 너 자신을 알라, 이 소크라테스의 말도 함께 피어 있습니다. 무엇을 비울지는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니까요.

휘파람 소리가 정말 매력적이네요. 예, 오늘 길게 남기고 있어요. 요만큼만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불어도 좋겠다 생각하면서 8월의 첫날 토요일 노래의 날기 위해 첫 곡 함께 했습니다. 켈틱 미녀였어요. 로즈마리 베어. 어서 많이 듣던 멜로디인데 아셨죠? 스카브로 베어와 거의 뭐 유사합니다. 상당히 비슷하죠. 뭐 같은 뿌리를 가진 변형된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요.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가을 축제의 노래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후렴구를 보면 모든 장미가 즐겁고 아름답게 자라나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아티스트예요. 존 아리몬드와 아이네 미노그의 하모니였고요. 역시 아이네 미노그의 하프 연주로 켈틱 미녀 노래의 날개 위에 문을 여는 첫 곡이었습니다. 아, 벌써 8월이군요. 뭐 지금은 불볕더위가 절정에 치닫고 있지만 또 언제 그랬냐 싶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 때가 찾아오겠죠. 곧이어 찾아올 결실의 계절 가을을 위해서 이 화단처럼 슬슬 우리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또 비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에 참 좋은 주말입니다. 그래서 좀 앞서가는 가을 축제의 노래로 시작했어요. 이번엔 모차르트의 가곡 들어보시죠. Lied der Freiheit, 자유의 노래, 쾌일번호 506입니다. 그가 심취했었던 그 프리메이슨, 계몽주의 사상이 물씬 느껴지는 제목이죠. 뭐 제목 그대로 진정한 자유와 도덕적인 그 이상을 노래한 곡이라고 하는데 흥미롭게도 여성의 소나기에서 쩔쩔매는 이 남성의 모습을 풍자하는 내용이 가사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 제프리 팔슨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방금 들으신 곡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 독일 출신이죠. 펠릭스 멘델스존의 약트리트 사냥의 노래였습니다. 이 드레스덴 보컬 콘서트의 하모니로 들으셨는데 원래 이 무반주 혼성 합창곡으로 멘델스존이 만들었다고 해요. 작품 번호 59-62였습니다. 활기찬 어떤 사냥의 생동감 같은 게 느껴지셨나요? 아이엔도르프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라고 합니다. 먼저는 모차르트의 가곡이었죠. 자유의 노래, 쾌일 번호 506.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가 불렀고요. 제프리 팔슨스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남미의 정서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19, 20세기 칠레 작곡가 오스만 페레스 프레이레의 야이 야이 야이. 일종의 그 탄식 같은 실망감을 표현하는 감탄사로 쓰이는 단어죠. 야이. 내용을 보니까 비록 날 사랑하지 않더라도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고 말해줘, 이런 애절한 가사의 노래입니다. 테너 셀소 알벨로, 후안 프란시스코 바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라틴의 정열이 느껴지는 두 곡의 노래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20세기 멕시코 작곡가 아구스틴 라라의 볼레로였어요. 솔라멘테 우나베스, 단 한 번이라는 뜻이죠. 진정한 사랑이 내 삶에 단 한 번 찾아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재즈 가수 로라 피지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 칠레 노래였어요. 오스만 페레스 프레이레의 야이 야이 야이. 테너 셀소 알벨로, 후안 프란시스코 파라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뭐 남미의 정열이 느껴

사루 일두오 첼로, 내가 너의 하늘이 돼줄게. 우리 찐 노나일 가족 이병윤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신청곡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파페라 가수 마시모 푸치니의 음성으로 함께 했는데요. 자코모 푸치니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아, 진짜 음악가 집안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외인의 때는 피 못 속인다고 하잖아요. 증손자 마시모 푸치니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엔 헨델의 오라토리오입니다. 명랑한 사람, 우울한 사람, 온화한 사람. 이 존 밀턴의 시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인데 중용의 미덕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 중에서 As Stills the Morn, 새벽이 밤을 훔쳐가듯이. 온화한 사람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중창 곡입니다. 뭐 제목 그대로 새벽이 밤을 훔쳐가듯이 슬픔과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달콤한 조화가 찾아온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소프라노 상드리누 비오와 테너 토피 레티프의 하모니, 아카데미아 비잔티나의 연주입니다.

헨델의 두 작품 이어드렸습니다. 또 두 곡 다 이중창 곡이었네요. 방금 들으신 곡, 음악극 헤라클레스 중에서 Joys of Freedom, 자유의 기쁨. 헤라클레스의 아내와 또 포로가 된 공주의 듀엣곡이었습니다. 마저 소프라노 로레인 헌트 리버슨과 소프라노 제인 웨스트의 하모니, 크레이그 스미스가 지휘하는 엠마뉴엘 뮤직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헨델의 오라토리오였죠. 명랑한 사람, 우울한 사람, 온화한 사람 중에서 온화한 사람의 내용이었습니다. 새벽이 밤을 훔쳐가듯이. 소프라노 상그리누 비오와 테너 토피에 레티프가 함께 불렀고요. 아카데미아 비잔티나의 연주였습니다.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볼까요? 미국의 현대 작곡가입니다. 리키 이안 골든의 음악극, 뮤지컬 비슷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Only Heaven 중에서 Stars 준비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고독함과 고요한 분위기가 표현된 노래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소프라노 나딘 시에라, 로버트 스파노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미국의 현대 작곡가 리키 이안 골든의 음악극 Only Heaven 중에서 Stars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나딘 시에라가 불렀고요. 로버트 스파노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의 여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 요하네스 브람스의 가곡입니다.

1868년 여름, 브람스는 보네에서 작품 번호 49를 완성합니다. 그에게 1868년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 해였습니다. 독일 레퀴엠의 성공으로 유럽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자리매김한 해였고요. 한편으로는 파울 하이제를 비롯한 동시대 시인들의 아름다운 작품에 곡을 붙이면서 독일 가곡의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던 시기였죠. 작품 번호 49는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다섯 편의 가곡으로 이루어진 작품집. 브람스 특유의 깊은 서정성과 심리 묘사가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가곡집이죠. 여기에 사용된 시는 파울 하이제, 루트비 크리스토프 하이니 펠티, 요제프 벤시히, 게오르크 쉐러, 아돌프 프리드리 폰 샤크. 19세기 독일어권을 대표하는 서정 시인들의 작품으로 자연과 사랑 또 인간의 내면을 아름답게 그려낸 시들입니다. 특히 이 다섯 곡은 각각 서로 다른 감정의 세계를 품고 있는데요. 사랑과 상실, 그리움과 위로까지 다양한 정서를 담은 다섯 편의 시에 붙여진 곡들이죠. 첫 번째 곡은 일요일 아침에. 남들 앞에서는 평온한 모습을 보이지만 혼자서는 깊은 상실을 견디는 마음을 그려냅니다. 일요일 아침, 곱게 차려입은 당신. 당신이 어디로 향했는지 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본 사람들이 찾아와 그들 탓했지만 난 그저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아무도 없는 방에서는 끝내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겉으론 이 노래를 불렀지만 홀로 남은 나는 두 손을 아프도록 맞잡고 슬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두 번째 곡은 제비꽃에게. 이 제비꽃을 사랑의 전령으로 삼은 작품이에요. 제비꽃이여, 그 푸른 꽃잎 속에 내 눈물을 간직해다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 길을 지나올 때까지. 그녀가 미소 지으며 널 꺾어 가슴을 장식한다면 그녀의 심장 가까이에 기대어 조용히 내 마음을 전해주렴. 내 꽃잎에 맺힌 이슬은 한 사람의 깊은 사랑이 흘린 눈물이라고. 평생 그녀만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해 삶을 눈물로 살아가고 이제는 죽음마저 소망하는 한 젊은이의 눈물이라고. 세 번째 곡은 그리움.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향한 간절한 동경을 노래하죠. 저 깊은 숨 너머 어딘가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도 멀리, 닿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바위여, 갈라져 길을 열어다오. 골짜기여, 낮아져 길이 되다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저 멀리 있는 그녀의 모습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겉으로는 웃고 노래하지만 속으로는 슬픔을 견디는 사랑을 그린 일요일 아침에 암존탁 몰겐. 직접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채 제비꽃에게 자신의 마음을 맡긴 제비꽃에게 안 아인파일쉔. 바위여 갈라져라, 골짜기여 평탄해져라, 자연에게 길을 열러달라고 외치는 간절한 호소, 그리움 젠즈흐트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가곡 일요일 아침에 제비꽃에게 그리움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이 작품 번호 49의 나머지 두 노래는 내일 이어집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 볼프강 자발리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브람스의 작품 사포의 송가, 작품 번호 94의 4 골랐습니다. 메조소프라노 나탈리 스투즈망, 잉거 쉐더리란의 피아노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구름 속에 들어가 잠들고 싶네. 비 그친 하늘, 푸른 구름 열치고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운문사. 소나무들이 구불구불 서서 그 안으로 길을 열어주고 있었네. 이성선 시인의 운문사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청도 운문사를 노래한 시였습니다. 운문, 구름문이란 뜻이죠. 구름이 문이 되는 곳, 구름이 열려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란 뜻일까요? 문은 우리 앞을 막아서기도 하고 또 활짝 열리기도 합니다. 구름은 때론 문을 닫아버려서 세상을 캄캄하게 만들지만 열리는 순간 생각보다 더 아름다운 하늘을 보여주기도 하죠. 우리 앞에 저 구름문이 열릴 때면 과연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디박 작곡 구름의 태동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강은일 해금 플러스의 연주입니다.

우디 박작곡 구름의 태동, 강은일 해금 플러스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이성선 시인의 운문사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구름 속에 들어가 잠들고 싶네, 이 구절이 마음에 남는데요. 여름날의 구름은 부드러우면서도 또 시원하게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만 같습니다. 이 시간 구름 속에 휴식 같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8월의 첫날인데요. 주말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여행 떠나는 시간이죠. 한 곡 더 들으시고 본격적인 여행 함께 해보겠습니다. 신창열 작곡 은하수를 보던 날, 그림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신창열 작곡 은하수를 보던 날, 그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주말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과 함께 우리 땅 곳곳을 돌아봅니다.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이름도 풍경도 더없이 맑은 고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경북 청도군은 산이 푸르고 물이 맑으며 인심이 좋다고 해서 예로부터 삼청의 고장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자연이 맑을 뿐 아니라 문화유산도 많이 품고 있죠. 청도의 맑은 자연과 문화, 또 역사가 함께 깃들어 있는 곳들을 돌아볼까요? 먼저 여름에 가장 아름다운 곳, 유둥연지라는 연못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신라지라고도 불리는데요. 넓은 연못이 한여름이면 연꽃으로 뒤덮입니다. 면적이 무려 2만 6천여 평에 이르는데 여기에 홍련, 백련, 수련, 가시연 같은 다양한 수생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 분홍빛을 띠는 연꽃이 인상적이죠. 이 연꽃의 유래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오릅니다. 무오사화를 피해 낙향한 모헌 이육 선생이 이곳에 은거하면서 직접 연꽃을 심었다고 전해집니다. 은거하는 선비가 심은 연꽃은 그 의미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데요.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연꽃처럼 선비의 곧고 맑은 뜻을 지키고자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연못, 유둥연지를 돌아볼 수 있는 둘레길이 있는데요. 해가 저물면 풍경은 더 아름답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켜지는 조명이 물에 반사되고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연꽃을 볼 수 있죠. 유등연지는 청도군의 구경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그 아홉 가지 풍경 가운데 몇 군데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유등연지에서 연꽃의 자태와 향기를 한껏 느낀 다음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남산이라 불리는 산은 전국 곳곳에 있는데요. 청도에도 남산이 있습니다. 청도 남산은 옛 문헌의 오산, 즉 자라산으로 되어 있는데 청도 관아 동원에서 바라보면 산의 모습이 자라의 머리와 등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남산은 청도의 진산입니다. 진산이란 도읍지나 각 고을에서 그곳을 지키는 주산으로 정해서 제사를 지내던 곳이죠. 청도의 진산인 남산에는 시원한 계곡이 있습니다. 남산 북쪽 사면에서 발원하는 물길이 만들어내는 계곡인데요. 선비들이 모여 시를 짓던 장소도 있습니다. 취암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바위에서 그 풍류의 흔적을 만날 수 있죠. 남산에는 또 낙대 폭포가 있습니다. 이 폭포도 청도 구경 중 하나인데요. 남산 정상에서 흘러내린 물이 산 중턱에서 폭포가 되어 떨어지는데 그 높이가 30m에 이릅니다. 낙대 폭포 물을 맞으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여름에는 물맞이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곳은 여름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 절경을 보여줍니다. 봄에는 벚꽃과 어울리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과 하얗게 부서지는 물보라 그리고 깊은 계곡에서 밀려오는 바람이 추위를 느끼게 할 정도죠. 가을이면 오색 단풍이 물에 비쳐 찬란하며 겨울에는 폭포수가 그대로 얼어붙어 장관을 이룹니다. 여름 청도 계곡을 즐기고 물맞이를 하는 동안은 더위도 스트레스도 잠시 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에는 청도 남산으로 가볼까요?

청도 구경 중에는 유서 깊은 문화유산도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바로 청도 읍성입니다. 청도 읍성은 고려시대부터 쌓은 곳으로 추정되는데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읍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쌓았다고 합니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많은 부분이 소실됐지만 일부 성벽과 그 흔적이 남아있고 읍성 주변에 산책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청도군에서는 매년 3월 청도 읍성 밟기 행사를 엽니다. 읍성 밟기는 여성들이 성곽 위에 올라가 산성의 능선을 따라 밟는 풍속인데요. 청도 읍성을 한 바퀴 돌면 건강해지고 두 바퀴 돌면 오래 살고 세 바퀴를 돌면 소원 성취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군요. 청도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장소, 청도 섬마리 한옥마을로 가볼까요? 섬마리란 섭다리가 있는 언덕에 형성된 마을을 뜻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마을 앞 냇물, 동창천에 생나무를 엮어 다리를 놓았는데 그렇게 만든 다리를 섭다리라고 하죠. 그 다리는 여름이면 큰 비에 떠내려갔고 가을이 되어 물이 줄어들면 다시 다리를 놓았습니다. 섬마리 한옥마을은 밀양 박씨 집성촌이고 고택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그중 운강 고택은 19세기에 살았던 인물 운강 박시묵의 집입니다. 규모가 아주 큰 저택인데요. 이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만화정이란 정자가 있고 이곳은 운강 고택의 또 다른 사랑채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후학들을 가르치는 장소였다고 전해지고 있죠. 이곳 만화정은 주변 바위나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자연을 그대로 살려지어서 더 품격이 느껴집니다. 청도의 역사와 정신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 청도 읍성과 섬마리 한옥마을에서 올여름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맑은 자연과 풍류가 있는 고장 경북 청도군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여행과 함께 하신 음악은 윤소희 작곡 연향 가운데 1장, 2장, 3장 나눠서 전해드렸습니다. 1장 연꽃이 핀 연못, 2장 사람들의 환희, 3장 고요한 연못 들으셨어요? 성희선의 해금과 장은선의 검은고, 조수연의 갈금연주, 김혜진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0: FM 풍류마을
1: 배틀로자 배틀로자 옥랑강에 배틀로자 앞다리는 도디 넣고 뒷다리는 나지 넣고 그 위에라 앉은 처녀 월궁에도 선녀로다 부태라 둘인 양은 음운산 허리 안개 둘인 듣다

그는 양은 앙창 앙창 그는 아기 걸음걸이 형세롤세 바대지바치는 소리 영추자옥 바둑 챙각 낙자 장장 떨어지네 이에 때야 삼장군은 금사장에 진을 치고 놀림 때야 호불레비 강태궁해 영산이네 나푼 나푼 나베

나눠 분잔째 공산다리 고운드네 지국지국 영드마리 지독강의 문소리여 토트마리 눕년양은 칠월치서 구전 날에 벼락치는 소리로다.

0: 월강당이라.
1: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정상리에서 제록된 배틀 노래, 손남순 어르신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FM풍요마을 이번에는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두 번째 박타는 대목부터 비단타령까지 전해드립니다. 박동신의 창과 주봉신의 북장단입니다.
2: 그때야 흥보가 첫 통에서 밥을 많이 먹고 둘째 통을 타기 시작을 하는디 새롱실근 톱지에

소인제 교인 왔생을 나를 선반들었나 강구의 안 보고 뭐 날만 지나 먹었더냐 마

야.

커.

갔다 일란다. 흥보 마누라 기가 막혀. 나는 나는 간탈라요. 아이고 여보 영감, 당신은 형제가 아니라 예였지만 통제선달 서른 풍어 백설은 법발 한날 질적을 여는 여식을 바르고 빗길

0: 어디지 건네.
1: 그렇지.
0: 흥보가 화를 내며.

답답한 이 사람아. 예수 형님 말씀을 하기를 형제는 수주 같고 처자는 그 복과 같다더라. 그 복은 한번 해야 다시 지어보면 보이겠지만 수정은 한번 끊어지면 어디 가서 붙이느냐. 찬이는다와 살다 찬이가 불행하여 만일이 죽어놓으면 다시 얻으면 예편 되지만 우리 형님은 어째 한 번 돌아가시면 우리 너를 다시는 내가 못 보느니라. 다시는 말아라. 우리 마누라가 소연이 저럴 줄래 몰랐네. 아이고 형님, 동생이 미련하고 길러서 형님 뜻을 못 받고 산이 사람의 노릇을 못 아우 그리여. 흥보 마누라도 마음을 돌려. 아이고 여보 영감, 내가 잠시 잘못했어. 같이 마음을 다 봅시다. 흥보가 조언하고 그래야지 사람아. 형제간이 우애를 해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요. 불목하면은 죄를 받아. 같이 박을 다 봅시다.

0: 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 박이 차차 벌어진다. 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 다로니 이 동인설은
1: 그렇지
0: 웬 비단과
1: 좋지 암마
0: 각항 살림살이
1: 좋지
0: 은근 보화가 나오는디
1: 좋지
0: 비단인데 꼭 강남서 나오는 좋은 옛날 비단 진짜로만 나오는디 비단이 꼭 요렇게 나오겠다. 온갖 비단이 나온다. 온갖 비단이 나온다. 소광무상의 삼백적 번뜻 들었다 혈왕단 양로소대 적산해비하골강단 태백기경상전원이 강남풍월한단 동정명월 화장한비장부질대홍음단 등태산소전원공부자의대단 진실환영 안 무섭다 이별빠른 무조단 사해교단 본족을 제안되고 함성이 연조단 줄태 들도 짜내는 불에 눈던 화한단 딸명초당 좋은 오지 천하영공화정단 삼십삼전 공부공 어제 언제 미워버려 오생 좋다 괴단 행실부정 괴초 행실부정 괴초이며

동방 상을 고래 산다고 장송 옥동영화 반사주라지 행거 춘풍의 양원주 요지 세월을 밟고 군화천지 일월을 명조요 사해교단 본족을 째내공 함성이 영초단 천천 분조처럼

은성대조 백방사조 반주포조 아라조 황운지조 노방주이며 정유구류 삼팔이며 이렇다 나홀정어 한산세무지 안동포 조포 마포 그저 양달양국 두실까지 꾸에 달랑굴째 방한새가 나온다 방한새가 아니다고 그러는데 삼층 이층 뒤층에 명고야 자들이 치룡 몽롱 자개롱 근귀다지 향하비며 바늘에 상자 선반 햇대금

흐르겠더라고. 강색빛한 격을 입을 뉘입을 혼입을 화문보조 잔뼈개를 모양이 세계로 광명 좋은 음초 때면 화로 인도 환전가 농군 냄비 입숟가락에 천단이요 소양판

삼발이며 풍로자화는 유전자 금잔디 빗장판 시르게 걸레 쟤들이 담배 때까지 꾸역꾸역이 다 나오고 부엉세간 다 나온다 부엉세간이 나오는디 충치형도 다갈손과 영상도 전

함지 초리 방정 구자 시칼 도매 깔우가는 방석 구물에 부지땡이 산태비까지 그저 구역 다나오고 마당시간 다 나온다 마당시간이 나온다 쓰기 좋은 활용방아 기계 좋은 풍산이 소가 짓는 연자방아 사람이 짓는 티들방아 둘이 짓는 철구톤 떡배 떡배 쌀가부는 대치 중치 소치 지게 황동 물리 돌건 씨앗이 홍독개 방맹이 도드락 독닥 신골 방맹 보신 청으로 청소하고 그래 거미 홀태 난 손상뱅이 그

나나 오빠 온갖 부하가 다 나온다. 황금 적금 순금이면 뿌리 산호 그저 빛이 호박이며 보색이 그저 꾸야꾸야 다 나오니 아 이건 유월순아 흥부양주 조화라고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던지 천하대 부자가 돼버렸단 말이오. 흥부 마누라가 옷을 못 입었어. 시집 와갖고 자식만 달갈라태게 여러 수십 명 낳고서 그냥 만날 호치바만 입고 살았단 말이오. 그런데 그 그냥 그 비단 좋은 것이 싹 나와놓으니 흥부 마누라가 대본 회까지 뒤집어진단 말이야. 흥부한테 말은 못하고 콧구녕에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쑤시더니만은 겨우 말을 하는데 영감 왜 부르는가?

나 참말로 당신한테 시집 온 뒤에 옷 한 벌 못 입었소. 못 얻어 입었는데 이 비단이 이렇게 많이 나왔잖소. 그렇지. 그러니까 그 나 비단 옷 한 벌 해입을라요. 흥부가 듣고 좋아라고. 어이 여부가 있는가. 자네가 내한테 시집 온 뒤에 옷 한 벌을 제대로 못 입었고 말고 어린 것들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 아 비단이 많이 나왔는데 누구 주려고 자네를 안 입히겠는가. 그 자네가 색깔을 골라서 뭔 색깔이 좋든가. 영감 나는 노란 송화색에다가 반화장 딱 달아갖고 입는 것이 그렇게 좋습디다. 흥부가 딱 듣고 돌아서서 혼잣말로 하는 말이 촌년이라는 게 할 수 없다. 노란 것이 그렇게 좋냐. 그래 노란 걸로 한번 해입어보소. 흥부 마누라가 옷을 한번 해입는디 자식들은 전부 한 피씩 맡겨가지고서 싹 내몰아놓으니 큰 놈은 푸럭 물젖는 몽둥이 뽐나게 생겼고 작은 놈은 꼭 뚫뚫 감고 댕기는 뒤 꼭 밀리 송장 뽐나게 생겼던 것이었다. 흥보 마누라가 옷을 입는디 송화색 비녀 송화색 댕기 송화색 놀이잠 송화색 귀지게 송화색 쪽지게 송화색 저구리 송화색 속저구리 송화색 치마 송화색 다니 송화색 속건 송화색 바지 송화색 신발 송화색 신발 송화색 그로 수건을 내가 한번 들고 갔다 가라고. 흥부가 요만하고 보더니 자네는 얼굴도 이쁜디다가 옛말이 옷이 날개요 밥이 분이라고 했는디 그렇게 옷을 입고 딱 본께 영락없이 봄팔이 수양버들까지 해서 꾀꼬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니 참 이쁘네. 흥부 마누라 속모 체리고서 아 영감 영감 말씀을 들은 게 참 좋구먼. 그런데 영감은 무슨 색깔이 좋습니까? 아 내사 말이요 남자가 겁는 줄 모르는 시커먼한 흑공단 그거 좋지. 그 때안타고 좋단 말이요. 그러면 어디 한번 해봐보시오. 그래서 흑공단 갓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두 번째 박타는 대목부터 그 속에서 온갖 비단과 보물이 나와서 비단옷 해입는 비단타령까지 들으셨습니다. 박동진의 장과 주봉신의 북창단이었습니다. 오늘 FM 풍류마을 끝곡으로 준비한 곡은 남도 작가 성주풀이 함께 하시죠. 박보아의 노래, 이총선의 해금과 허상복의 대금, 김용덕의 장구장단입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걸 아무 조건 없이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가는 길에 과수원이나 농가 근처를 지나는 여행자들은 낮은 담벼락 위에 놓인 과일과 우유 바구니를 볼 수 있다고 하죠. 미국의 애팔레치아 트레일에도 트레일 매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는 사람을 위해 물과 과일, 간식을 담아 놓아둔 바구니를 말하는데 그런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을 트레일 엔젤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길을 걷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 8월은 그런 마음을 기억하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행의 계절이고 방학이고 휴가철이고 무엇보다 일상에 좀 여백이 생기는 계절이기도 하니 너그럽고 아름다운 마음을 생각하며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월의 첫날, 8월의 첫 번째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8월 1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원을 첫 곡은 마이클 호페의 곡이었습니다. 세레니티 8번이라는 곡이었는데요. 부제가 오거스트, 8월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마이클 호페의 코드 시퀀스 위에 해럴드 모세스가 즉흥 연주로 비올라를 연주해 준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어거스트 문, 8월의 달이 되겠죠. 이 곡은 워터본이라는 미국의 두 뮤지션이 이끄는 일렉트로닉 월드비트 그룹의 곡이었습니다. 워터본의 어거스트 문 들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6773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정하신 곡입니다. 좋은 음악으로 마음의 정원을 아름드리 가꿔 가시는 사랑하는 엄마의 생신입니다. 참 기쁜 날, 엄마와 제가 애정하는 노래를 세은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를 신청하셨네요. 이 곡 저도 좋아하고 가끔 부르는 것도 좋아하는데 오늘 기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턱 안드레스의 일렉트릭 기타 연주 Just the way you are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샹송이었는데요. 로랑 불지. 알랑스 션과 함께 작업을 많이 하는 가수 로랑 불지가 작곡하고 알랑스 션이 작사하고 로랑 불지가 부른 노래 My Song of You 전해드렸습니다. 목소리도 워낙에 미성인데다 화음도 참 예쁘게 쌓아서 부르는 가수입니다. 로랑 불지.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이탈리아 가수 라우라 파우지니. 노래 참 잘하는 가수죠. 라우라 파우지니가 브라질의 지우베르투 지우와 함께 듀오로 노래한 곡인데요. 제목이 세아미사이. 사랑한다면 알잖아요. 당신이 날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라고 노래한 곡이었고요. 괄호 안에 부제가 포르투갈어 부제가 있습니다. 세이키미 아마바스 라는 부제가 있는 세아미사이.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이 곡을 턱 안드레스의 전자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류이치 사카모토의 탱고라는 곡을 우리 크로스오버 듀오입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로 구성된 오리엔 탱고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필립 라빌의 샹송이었어요. 카리브해 서쪽에 있는 안틸레스 제도의 프랑스령의 섬 마르티니크 출신의 샹송 같습니다. 그가 노래한 곡 이시 울라바 여기 아니면 저기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라틴 팝 스타일의 노래였죠.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다리오 로페스라는 브라질의 작곡가이자 편곡가 그리고 기타리스트인데요. 그가 헨리 맨시니의 영화음악을 편곡해서 연주해 주었습니다. 샤레이드였고요. 오드리 헵번과 캐리 그란트 주연의 1963년 영화 샤레이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류이치 사카모토의 탱고를 오리엔 탱고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지휘자 두 명의 지휘로 연주를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데니 말란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데니 말란도는 주로 탱고를 연주를 했고요. 같은 네덜란드 출신이지만 앙드레 류는 주로 왈츠를 많이 연주하죠. 그래서 그 두 오케스트라의 연주 두 곡을 이었습니다. 탱고 볼레로라는 곡, 데니 말란도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앙드레 류 오케스트라의 연주로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두 지휘자 데니 말란드 오케스트라의 탱고 볼레로. 탱고와 볼레로가 그 리듬이 절묘하게 뒤섞인 곡이죠. 스페인의 작곡가 후안 요사스의 곡이었고요. 이어서 앙드레리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다뉴브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비발디의 칸타타, 멈추어라, 이제 멈추어라, 체사테, 오마이 체사테, 리용번호 684 가운데 두 곡입니다. 체사테, 오마이 체사테, 그리고 두 번째 곡, 왜 나의 슬픔 외에는 원치 않는가, 아킨 펠리체 샘프레. 이렇게 두 곡, 카운터테너 안드레아스 쇼리 노래하고요, 키아라 반키니가 이끄는 앙상블 사이로의 연주입니다.

비발디의 칸타타 멈추어라 이제 멈추어라 리용번호 684 가운데 체사테 오마이 체사테 멈추어라 이제 멈추어라 그리고 아킴 펠리체 샘프레 왜 나의 슬픔 외에는 원치 않는가 두 곡이었습니다. 카운터 테너 안드레스 쇼레의 노래 기아라 반키니가 이끄는 앙상블 4.15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는데요.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현재 프랑스 최고 영화 음악가로 손꼽히는 작곡가 브루노 꿀레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80년대에 주로 TV 영화를 맡았다가 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극장용 영화의 음악을 시작했죠. 국내에는 뭐 코러스라는 작품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마이크로코스모스, 위대한 비상, 비독, 크림슨 리버 같은 영화들이 또 소개가 됐는데요. 국내 미개봉작들의 음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전해드린 곡, 방금 들으신 곡은 애니메이션 곰이 되고 싶어요 라는 작품의 음악이었습니다. 덴마크와 프랑스 합작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정교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아주 소박하고 정감 어린 그림으로 가슴에 남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북극 지방 어딘가 한 흰색 백곰 부부가 늑대 떼로부터 도망치다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는데요. 하지만 뱃속의 새끼를 잃어버립니다. 어미곰이 슬픔에 잠기자 아비곰이 어느 집에 들어가 갓난아기를 데려옵니다. 그렇게 사람 아이는 곰으로 키워지고 자신의 곰인 줄 알고 살아가죠. 진짜 가족을 만났을 때까지 말이죠. 사람 세상으로 돌아온 아이는 불행해집니다. 곰이 되고 싶고 곰으로 살고 싶어 하죠. 침팬지와 타잔의 이야기와 좀 비슷하기도 하죠. 영화 곰이 되고 싶어요 OST에서 새 트랙을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L'enfant qui voulait être un ours. 이 애니메이션의 원제목입니다. 곰이 되고 싶었던 아이, 그리고 라비, 옷, 그리고 세 번째는 La mort de l'ours, 곰의 죽음이었습니다. 브루노 꿀레의 곡이었고요. 니콜라 르무안, 어린이의 목소리, 그리고 마리 보이느의 목소리도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유명한 영화죠. 브루노 꿀레의 대표작이자 국내에 가장 많이 알려진 영화입니다. 코러스. 2004년 프랑스 영화죠. 코러스에서 음악 준비했는데요. 크리스토프 바라티에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자크 페랑이라는 배우가 제작을 맡았는데요. 이 자크 페랑은 시네마 천국에서 그 성인 토토로 출연한 배우죠. 그래서 그런지 시네마 천국과 이 영화는 좀 구성도 비슷합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선생님의 일기장으로 시작하죠. 세상을 떠난 선생님의 일기장. 2차 대전 후 프랑스 시골 외딴 곳에 있는 학교에 실패한 작곡가 마티우가 음악 교사로 부임하죠. 장난이 정말 심하고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합창단을 만드는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가며 아이들은 음악으로 순화됩니다. 이 마티우 역의 제라르 주니어 배우, 코믹 배우로 참 많은 사랑을 받는 배우인데요. 제작에도 직접 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음악은 어린이 합창단, 성마르크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면서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었죠. OST에서 다섯 트랙을 좀 짧아서 다섯 트랙을 이어드립니다. 먼저 원제인 레코리스트 합창단원들, 그리고 두 번째 갸레스 시올로세영 바다 위의 손길, 그리고 세 번째 레자비옹 엉파피에 종이 비행기, 네 번째는 빼피노, 이 영화에서 그 학생 가운데 가장 어린아이의 이름, 그리고 주인공 학생의 이름 모랑즈라는 트랙. 이 트랙에는 대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영화 코러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다섯 트랙을 이어드렸습니다. Les choristes, 합창단원들, Caresse sur l'océan, 바다 위의 손길, Les avions en papier, 종이 비행기, 그리고 Pepino, 다섯 번째는 Morange였습니다. 이 주인공 Morange는 반항심이 가득해서 연습에도 참여 안 하죠. 선생님이 모랑주를 설득해서 재능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장면의 대사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모차르트의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C장조 괴일 299 가운데 2악장 안단티노, 제임스 골웨이의 플룻, 마리사 로블레스의 하프, 에두아르도 마타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C장조 쾌헬 299 가운데 2악장 안단티노 들으셨습니다.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마리사 로블레스의 하프, 에두아르도 마따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마리아 크리스티나 플라타라는 콜롬비아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녀의 노래는 아마도 처음 들려드리는 것 같은데요. 라틴 아메리카 음악을 이끌어갈 젊은 뮤지션으로 손꼽히는 가수입니다. 마리아 크리스티나 플라타가 노래하는 라스티마라는 곡인데요. 연민이라는 의미고요. 콜롬비아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인 마리아 이사벨 사베드라가 작사 작곡하고 불렀던 노래인데 마리아 크리스티나 플라타가 한 8년 정도 지나서 리메이크했습니다. 라스티마 연민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곡은 가끔 전해드리는 곡이죠. 브라질의 가수이자 기타리스트 제라우도 아세베도의 노래였습니다. 그가 작곡하고 노래한 베레케케라는 제목의 노래였어요. 이 곡은 페넬로페 크루스 주연의 영화 맛을 보여드립니다. 워먼 온 탑이라는 영화의 OST에도 실렸었죠. 그 영화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는데 참 좋아하게 돼서 가끔 전해드리고 있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콜롬비아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가수인데요. 마리아 크리스티나 플라타, 그녀가 노래한 라스티마, 연민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라보엠입니다. 보헤미안이라는 의미의 노래인데요.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가난한 예술가들을 집시에 비유해서 보헤미안이라고 많이 하죠. 가난하지만 예술원을 불태웠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원래 샤를 아즈나부르가 불렀던 곡이죠. 그가 작곡하고 폴 모리아가 편곡해 주어서 1965년에 발표했던 곡인데 이 곡을 오늘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로빌 라카토시, 헝가리 출신의 집시 바이올리니스트죠. 그와 그의 앙상블의 연주로 전해드리는 라보엠, 보헤미안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노래 좀 오랜만에 전해드렸죠. 튀르키예 출신의 가수 잔단 에르체튼. 튀르키예의 인기 가수입니다.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잔단 에르체튼이 작곡하고 노래한 곡 제목이 고르카름이라는 곡입니다. 난 두려워요 라는 노래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나는 당신을 만났었네 야 부스트레틸바스라는 러시아 로망스였습니다. 제목을 I met you라는 영어 제목을 썼죠. 박경숙의 첼로, 니나 코간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라 보엠이라는 샤를라즈 나부르의 샹송을 로빌 라카토시, 헝가리 출신의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로빌 라카토시와 그의 앙상블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유재하 작사 작곡의 노래죠. 사실 노래는 조용필이 먼저 불렀고 작곡자인 유재하가 그 뒤에 불러서 발표했죠. 사랑하기 때문에를 오늘은 이탈리아의 실내악단 이무지치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이무지치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일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피아니스트 안젤라 휴잇은 위그모 홀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40여 년 전에 안젤라 휴잇의 데뷔 무대가 위그모 홀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동안 안젤라 휴잇은 위그모 홀에서 무려 80회가 넘는 연주회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에는 위그모 홀이 휴잇의 오랜 공헌과 예술적 업적을 기리면서 위그모 홀 메달을 수여하기도 했는데요. 한 평론가는 안젤라 휴잇을 가리켜서 위그모 홀에서 가장 사랑받는 예술가 중 한 명이다 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위그모 홀 설립 125주년을 맞이해서 안젤라 휴잇은 위그모 홀에서 아주 특별한 리사이트를 열었는데 오늘 FM 실황음악에서는 바로 그 리사이틀 실황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첫 곡은 모차르트의 곡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B플랫 장조 쾌헬 570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레토 들으시겠습니다. 안젤라 휴잇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B플랫 장조 쾌헬 570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피아노 연주의 안젤라 휴잇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난 6월 4일 런던 위그모 홀에서 펼쳐진 안젤라 휴잇 피아노 리사이틀 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그동안 위그모 홀에서 수많은 연주회를 선보여왔던 안젤라 휴잇, 올해 위그모 홀 개관 125주년을 맞이한 무대에서 관객과 교감하는 편안한 연주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곡에 이어서 다음 곡으로 베토벤의 소나타를 연주합니다. 전원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5번을 선보이는데요. 1801년에 발표된 피아노 소나타 15번은 단순하고 명료한 선율 그리고 전원적인 정서를 담은 곡입니다. 모두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전주의 음악에서 낭만주의 음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1악장 알레그로로 시작해서 2악장 안단테,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비바체 트리오, 4악장 론도,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젤라 휴잇의 피아노 연주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5번 D장조 작품 번호 28 일명 전원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5번 D장조 작품 번호 28 일명 전원 전악장 감상하셨는데요. 피아노 연주의 안젤라 휴잇이었습니다. 지난 6월 4일 런던 위그모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 듣고 계십니다. 이번 위그모홀 음악회에서 휴잇은 그의 개성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모차르트와 베토벤 등의 고전적인 곡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제 다음 곡으로 프란츠 슈베르트의 곡을 연주합니다. 슈베르트의 고귀한 왈츠 도이치번호 969번 감상하시겠는데요. 이 곡은 1826년경에 작곡이 돼서 이듬해 출판된 피아노 독주용 왈츠 모음곡입니다. 슈베르트가 그의 친구들과 모여서 연주하던 살롱 문화 속에서 탄생한 즉흥적이면서도 또 사교적인 춤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술적인 완성도도 참 높은 곡들이죠. 모두 12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슈베르트의 12개의 고상한 왈츠 도이치번호 969 전곡을 안젤라 휴잇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12개의 고상한 왈츠 도이치번호 969번 전곡을 안젤라 휴잇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6월 4일 영국의 런던 위그모 홀에서 열린 안젤라 휴잇 피아노 리사이틀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캐나다 출신의 피아니스트 안젤라 휴잇,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3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이미 4살 때 공개 연주회를 열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뿐만 아니라 바이올린과 리코더, 발레까지 배우면서 예술적인 능력을 키웠다고 하죠. 지난 1978년 VOT 국제 콩쿨 1위에 입상한 데 이어서 1985년 토론토 국제 바흐 콩쿨에서 우승했고요. 이외에 치비카우에서 열린 슈만 콩쿠르를 비롯한 여러 콩쿠르에서 입상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그라모폰상 최고의 영예인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된 데 이어서 2020년에는 위그모홀 골드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안젤라 휴잇은 오늘 듣고 계신 지난 6월 위그모홀 공연 다음 곡으로 하이든의 곡을 연주합니다. 하이든의 판타지아 C장조 호복햄 번호 17-4번을 안젤라 휴잇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하이든의 판타지아 C장조 호보켄 번호 17의 4번을 안젤라 휴잇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피아니스트 안젤라 휴잇은 특히 바흐의 건반음악 해석으로 참 유명하죠. 오래전 내한 공연 당시에도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전곡을 연주해서 갈채를 받기도 했는데요. 가디언지는 휴잇을 가리켜서 우리 시대 가장 명망 높은 바흐 피아니스트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지난 6월 위그모 홀 공연에서도 물론 바흐의 곡을 연주합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파르티타 2번 C단조 바흐 작품 번호 826 감상하시겠는데요. 이 곡은 심포니아로 시작해서 알르망드, 쿠랑트, 사라방드, 론도, 카프리치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의 안젤라 휴잇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파르티타 제2번 C단조 바흐 작품 번호 826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안젤라 휴잇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난 6월 4일 영국의 런던 위그모 홀에서 펼쳐진 안젤라 휴잇의 피아노 리사이틀 실황을 듣고 계신데요. 이번 음악회에서 모차르트부터 바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곡들을 아주 훌륭하게 연주해낸 안젤라 휴잇은 청중의 환호에 답하면서 앙콜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중에 아다지오 칸타빌레를 연주합니다. 안젤라 휴잇의 앙콜 연주 들으시겠습니다.

안젤라 휴이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였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지난 6월 4일 런던 위그모 홀에서 펼쳐진 안젤라 휴이스의 피아노 리사이틀 실황 함께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휴이스의 음반 중에서 모차르트의 곡 들으시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8번 C장조 교회일 246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안젤라 휴이스의 피아노 연주 카를로 파비아노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다 카메라 디 만토바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8번 C장조 괄 246 전악장을 안젤라 휴잇의 피아노 연주, 까를로 파비아노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다 까메라디 만토바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동생 가족이 휴가를 보내러 며칠 우리 집에 왔다. 휴가인데도 40대 동생은 하루에 한 번은 꼭 나가서 달리기를 하고 왔다. 비가 오든 폭염이 심하든 새벽이든 밤이든 하루에 한 번은 꼭 달렸다. 하프 마라톤 대회에도 다시 참가할 예정이란다. 그러면서 동생은 말했다. 자신이 회사 인사 담당자라면 마라톤 대회 완주증이 있는 지원자는 무조건 합격시킬 거라고. 하프 이상 마라톤을 한 번이라도 뛰어본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을 수가 없다며 달리기 극찬자가 돼 있었다. 동생 가족이 돌아간 뒤 나도 흉내를 한번 내볼까. 그래서 8월의 목표는 휴가나 휴식이 아니라 달리기 시작으로 잡아본다.

반젤리스의 녹턴, 더 피아노 앨범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To the Unknown Man 첫 곡이었습니다. 8월에도 당신의 밤과 음악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의 시작을 주말 토요일로 하는 것 꽤 좋은 것 같습니다. 표지은 씨께서는 여름휴가로 몽골에 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컷 말타기 실행 중입니다 하셨는데, 몽골이 이 일교차가 좀 있고 또 시원하죠. 더울 땐 덥지만 부럽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0907번, 그간 격조였어요 협디님. 매일 듣고는 입습니다만 휴가입니다. 전 2014년에 제주 간 이래 클래식 라디오가 매일 휴양이자 아지트이자 헤테로토피아랍니다. 잘 지내시죠? 올 여름도 그럴 거예요 하셨는데, 아, 당신의 방과 음악에 드디어 이 미셸 푸코까지 등장하는군요. 헤테로토피아, 유토피아는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건데, 헤테로토피아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뭐 이상향, 도피처 이런 것들이죠. 이 공간, 당신의 밤과 음악이 여러분께 그런 역할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뭔가 도피할 수 있고 탈출할 수 있는 이 공간의 역할 말이죠.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제주에 사시는 분들은 휴가를 어디로 가십니까?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다리면서 브루크 밀러의 녹턴 1번 A단조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이 달리기 이야기 했는데요, 저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한 5, 6km 정도 늘 달리고 있는데, 이게 또 참 달려본 사람만이 아는 느끼는 그 몸의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운동화만 있으면 됩니다. 나가서 달리십시오. 그렇게 달리기를 좋아하는 두 분입니다. 리처드 용재 오늘의 비올라, 김진택 씨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타 연주로, 그리고 조이 오브 스트링스의 연주로 브루크 밀러의 녹턴 1번 보내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또 달리기에 조예가 깊은 고티에 카피송의 첼로 연주 준비했습니다. 피아노 연주에는 가브리엘라 몬테로고요. 라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A장조 작품 23 중에서 18변주 보내드립니다.

브루크밀로의 녹턴 1번, 리처드 용재훈일의 비올라, 김진택의 기타, 주유브 스트링스가 함께했고요. 라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에이장초 작품 23의 18변주, 고티에 카피송의 첼로, 가브리엘라 몬테로의 피아노였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 뒷번호 1606번께서 신청하신 음악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0번 G장조 작품 109 중에서 3악장입니다. 안단테 몰토 칸타빌레의 에스프레시보. 오늘 1976년도 루돌프 제르킨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루돌프 제르킨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976년도 녹음으로 보내드렸는데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0번 G장조의 3악장이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사계. 참 이 철마다 달이 바뀔 때마다 한 번은 듣는 것 같은데요. 8월은 추수입니다. 네메르비가 주의하는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시벨리우스의 발스트리스트, 슬픈 왈츠 작품 44, 오코카무가 지휘하는 헬싱키 방송 교향악단이었습니다. 전해드리신 곡 차이콥스키의 4개 작품 37비 중에서 8월 추수, 네메르비가 지휘하는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8458번, 콩 심어놓고 졸린 눈을 비벼가며 당신의 밤과 음악 매일 듣고 있어요. 오프닝 멘트도 협디님의 유머도 음악 선곡도 너무 좋습니다. 빌더글라스의 슈페 창가 얼마 전에 들었지만 또 듣고 싶어요. 언제든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일 들으시면 아마 오늘도 듣고 계시겠죠. 포레스트 힘 빌더글라스입니다.

포레스트 힘, 빌 더글라스의 음악, 핸드폰 뒷번호 8458번 신청곡 보내드렸습니다. 8월 첫날에 함께하는 예술 속의 클래식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 실린 2026년 4월 1일자 뉴스 이야기입니다.

얘기를 하면 정말이냐고 되묻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대단한 뉴스를 왜 몰랐지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혹시 기자의 애국심이 지나쳐서 과장된 오보를 낸 게 아니냐고 의심스러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의 홈페이지엔 이런 자료 기사가 분명히 올라와 있습니다. 하필 2026년 4월 1일자 만우절에 올려진 자료긴 하지만 분명한 사실 기사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미술 전문 매체 아트 뉴스페이퍼가 지난 3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계 박물관 관람객 조사에서 세계 3위를 기록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2025년 연간 관람객 수는 약 651만 명으로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에 이어서 전 세계 박물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영국 박물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세계 유수의 기관을 제치고 거둔 성과로 이는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과 위상을 보여준다.

물론 1위인 루브르 박물관과의 관람객 수는 약 905만 명이었으니 그 차이가 크게 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전 세계 3위다. 참 대단합니다. 그동안 세계적인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해외여행을 가야 만날 수 있는 곳, 만나려면 해외여행을 가야 하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의 박물관이 그런 곳이 된 셈이니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전시실에선 요즘 우리들의 밥상이란 제목의 특별한 기획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그릇에서부터 김홍도와 박수근의 그림 등 우리의 밥상에 얹어져온 식문화가 잘 추려진 기획전시입니다. 그중 김득신의 그림 강가에 모여 먹고 마시던 사내들이 강가에 둘러앉아 밥과 술을 함께 먹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비록 음식은 땅바닥에 펼쳤고 젓가락도 잔가지를 꺾어 만들었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즐거움은 일깨워주는 음식 풍속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과 박상이야말로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운 존재란 뜻에서, 그리고 세계 3위 관람객 수의 박물관을 실감시키기 위해서 방학이나 휴가 주말의 한 일정에 국립중앙박물관 포함시켜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국표에서 김득신의 그림 강가에 모여 먹고 맛있다 보시면서 들으셨으면 더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 창작 국악그룹 공명의 놀자였고요. 오늘 예술 속의 클래식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도심 속에서 정말 조용하고 싶을 때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던 곳이었는데 망했습니다. 요즘 정말 관람객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레쿠오나의 아르헨티나 광시곡입니다. 토마스 트리노의 피아노, 미엘 바르투슈가 지휘하는 폴란드 국립방송 교향악단입니다.

라크리모사. 베네딕 필립의 솔로 리베라 소년 합창단이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막 훈멜의 트럼펫 협주곡 이플렛장조 전곡입니다. 1악장 알레그로 콘스피리토, 2악장 안단테,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앙드레 베르나르의 트럼펫, 조지 말콤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총 연주 시간은 20분입니다.

훈멜의 트럼펫 협주곡이 플랫장조 전곡이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콘스피리토, 2악장 안단테,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앙드레 베르나르의 트럼펫, 조지 말콤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사 갈베니스의 전설 아스투리였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기타리스트죠. 크리스토프 메이싱어의 기타, 마찬가지로 폴란드 출신의 퍼커션 연주자 패트리시아 베틀리 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합니다.

이사 갈비니스의 아스트리아스, 크주시토프 메이싱어의 기타, 패트리샤 베틀리의 퍼커션 외 여러 연주자들 함께했습니다. 이어진 곡은 걸슌의 포기와 베스 중에 서머타임입니다. 오늘은 1957년 레코딩으로 준비했는데요. 엘라 피츠제럴드의 음성, 루이 암스트롱의 음성과 또 트럼펫 연주, 러셀 가르시아 오케스트라가 함께하고요. 계속 이어지는 곡은 1934년도 브로드웨이 뮤지컬 리벤지 위드 뮤직이라는 뮤지컬에 수록된 음악입니다. 제목이 당신과 밤과 음악입니다. You and the Night and the Music. 챗 베이커의 트럼펫, 페퍼 아담스의 바리톤 색소폰, 빌 에반스의 피아노, 케니 버렐의 기타, 폴 체인버스의 더블 베이스, 코니 케이의 드럼입니다.

영화 연인 OST 중에서 녹턴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야르드의 오리지널 스코어, 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Time to Say Goodbye 준비했습니다. 테너 조셉 갈레의 음성,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토요일 밤 그리고 8월의 첫날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재즈수첩의 황도코입니다. 8월 들어서 여러분들께 첫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즈수첩 첫 곡은요. 테드 데메론 섹스텟 6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데메로니아입니다.

And so, ladies and gentlemen,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 오늘 첫 곡으로 테드 데머론이 이끄는 그의 6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데머로니아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페츠 나바로의 트럼펫, 그리고 로디 윌리엄스의 알토 색소폰, 앨런 이거의 테너 색소폰, 테드 데머론의 피아노, 컬리 러셀의 베이스, 그리고 케니 클락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저희 재즈 수첩은 매주 두 번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일요일 0시에 그리고 월요일 0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재즈를 한 시간 동안 감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일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곡은 국내에서 아주 독특하게 뉴올리언즈 재즈를 추구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소와 놀라의 음악을 전해드리겠는데요. 그들의 두 번째 앨범 Witness the Legend of가 얼마 전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이 앨범 가운데서 보내드립니다. Lazy Sunday, 소와 놀라의 연주입니다.

이제는 국내 재즈 밴드의 모습들이 참 다양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뉴올리언즈 재즈를 추구하는 국내 재즈 밴드 소아 놀라의 새로운 앨범 Witness the Legend of 가운데서 Lazy Sunday 보내드렸습니다. 조운의 보컬 그리고 류재훈의 트럼펫 그리고 신민종과 김범준의 트럼본 그리고 박종욱은 트롬본과 함께 피아노를 연주하고요. 또 조유윤 씨는 트롬본과 함께 벤조를 연주합니다. 클라리넷의 호응 그리고 유태건의 테너 색소폰 김우진의 수자폰 김경태의 드럼 그리고 이석현의 베이스 드럼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곡은 주니어 맨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I'm Falling For You입니다.

주니어 맨스의 아주 그 가스펠적인 소울적인 느낌이 듬뿍 담긴 연주였습니다. I'm Falling For You 들으셨습니다. 주니어 맨스의 피아노, 진 테일러의 베이스, 그리고 바비 톰슨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저희 재즈 수첩에서는 매달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재즈의 명인을 선정해서 그분들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8월에 또 새로운 탄생 100주년의 인물을 만나보겠는데요. 올해 이 8월달 이 만나게 될 여러분들의 그 100주년의 인물은 바로 테너 색소폰 연주자 존 콜트레인입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여러 명의 재즈 뮤지션들이 있습니다만 마일스 데이비스와 함께 20세기에 가장 많은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색소폰의 명인인데요. 오늘 그 첫 순서로 블루트레인 1957년 블루노트 레코드에서 녹음이 된 블루트레인 앨범을 첫 순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생 100주년임을 존 콜트레인의 연주였습니다. 그의 작품 블루 트레인 들으셨습니다. 리 모건의 트럼펫 그리고 커티스 플로의 트롬본, 존 콜트레인의 테너 색소폰, 케니 드루의 피아노, 폴 체인버스의 베이스 그리고 필리 조 존스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탄생 100주년의 인물 존 콜트레인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은 1957년 블루노트 레코드에서 녹음이 된 그의 앨범, 너무나도 유명한 명반이죠, 블루 트레인,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존 콜트레인은 찰리 파커 이후로 오늘날까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색소폰 연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존 콜트레인은 1926년 9월 23일 미국의 노스 캐롤라이나주 햄릿에서 태어났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클라리넷과 그리고 알토 호른을 연주한 것이 음악의 입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음악의 출발이 참 늦었고요. 당시에 평범한 연주자, 그러니까 음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17살 때 어머니가 사준 색소폰, 알토 색소폰으로 처음 색소폰 연주를 시작했고요. 이때 레스터 형과 자니 호지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필라델피아로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19살 때부터 직업 연주자로서 필라델피아에서 연주 활동을 시작합니다. 킹 콜렉스 밴드에서, 리듬 앤 블루스 밴드죠, 이 밴드에서 연주를 시작했고요. 얼마 후에 동갑나기 또 그 색소폰 연주자 지미 히스를 만나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21살 때 와서 드디어 테너 색소폰 연주를 시작했는데요. 이때 이 콜먼 어킨스 그리고 벤 웹스터와 같은 새로운 그 영웅들을 자신의 어떻게 보면 모방해야 할, 따라야 할 그런 음악적 선배로 섬기기 시작했고 그들의 음악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음악 비밥에 눈을 뜨면서 찰리 파커의 영향을 또 받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얼보스틱 밴드 그리고 그의 영웅이었던 자니 호지스 밴드에서도 연주를 했고, 훗날 디지길레스피 빅밴드에 가입해서 연주를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존 콜트레인은 이때부터 좀 안 좋은 음악적인 그 악습에 젖어들게 됩니다. 바로 당시에 비밥 연주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존 콜트레인도 약물에 손을 대게 됐는데요. 이때부터 그의 어떻게 보면 음악 초반에 어떤 그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연습 끝에 그는 아주 탁월한 연주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요. 1955년도에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의 멤버로 발탁이 되면서 이략 이 재즈 팬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었던 1950년대 초반에 그가 악습으로 삼게 된 그 약물 문제가 불거지면서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 1957년도에 어쩔 수 없이 탈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결국 인내 끝에 그 필라델피아에서 약물을 끊고요. 57년도에 새롭게 다시 뉴욕 무대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바로 셀로니오스 몽크 쿼텟에 가입을 해서 존 콜트레인은 자신의 훨씬 그 발전된 그의 사운드 그리고 연주를 들려주게 됩니다. 이때 녹음한 앨범이 오늘 듣고 계신 블루 트레인인데요. 블루노트 레코드에서 유일하게 남긴 그의 단 한 장의 앨범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미 존 콜트레인은 색소폰의 모든 주법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아주 날렵하면서도 기교가 넘치는 그런 연주로 많은 연주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블루트레인 앨범 가운데서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콜트레인의 아주 그 복잡한 어려운 스타일의 그 코드 진행이 돋보이는 곡이죠. Moments Notice 들어보시겠습니다. 존 콜트레인의 연주입니다.

0: 존 콜트레인의 곡이었습니다. 그가 연주한 Moments Notice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음악을 들었던 아트 페퍼는 존 콜트레인의 연주가 너무나도 출중해서 다른 연주자들의 그 솔로 연주를 마치 그 신인 연주자들 또는 학생 연주자들의 연주처럼 들리게 만들었다. 그만큼 존 콜트레인의 연주는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신인 시절부터 정말 존 콜트레인의 이 연주는 가공할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 모건의 트럼펫, 그리고 커티스 플러의 트럼본, 존 콜트레인의 테너 색소폰, 그리고 케니 드루의 피아노, 폴 챔버스의 베이스, 필리 조 존스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탄생 100주년의 인물 존 콜트레인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은 1957년 존 콜트레인의 대표작 중 한 장이죠. 블루 트레인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탄생 100주년의 콜트레인의 음악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스테인리 크락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기타리스트 레리 칼튼과 함께 했습니다. Her Favorite Song입니다.
1: Larry Carlton.

스테인리 크락과 레리 칼튼이 함께했던 Her Favorite Song 들으셨고요.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프레디 레드 쿼텟의 Music Forever까지 보내드렸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걸 아무 조건 없이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가는 길에 과수원이나 농가 근처를 지나는 여행자들은 낮은 담벼락 위에 놓인 과일과 우유 바구니를 볼 수 있다고 하죠. 미국의 애팔레치아 트레일에도 트레일 매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는 사람을 위해 물과 과일, 간식을 담아 놓아둔 바구니를 말하는데 그런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을 트레일 엔젤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길을 걷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 8월은 그런 마음을 기억하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행의 계절이고 방학이고 휴가철이고 무엇보다 일상에 좀 여백이 생기는 계절이기도 하니 너그럽고 아름다운 마음을 생각하며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월의 첫날, 8월의 첫 번째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8월 1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마이클 호페의 곡이었습니다. 세레니티 8번이라는 곡이었는데요. 부제가 오거스트, 8월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마이클 호페의 코드 시퀀스 위에 해럴드 모세스가 즉흥 연주로 비올라를 연주해 준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어거스트 문, 8월의 달이 되겠죠. 이 곡은 워터본이라는 미국의 두 뮤지션이 이끄는 일렉트로닉 월드비트 그룹의 곡이었습니다. 워터본의 어거스트 문 들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6773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정하신 곡입니다. 좋은 음악으로 마음의 정원을 아름드리 갖고 가시는 사랑하는 엄마의 생신입니다. 참 기쁜 날, 엄마와 제가 애정하는 노래를 세은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를 신청하셨네요. 이 곡 저도 좋아하고 가끔 부르는 것도 좋아하는데 오늘 기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턱 안드레스의 일렉트릭 기타 연주 Just the way you are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샹송이었는데요. 로랑 불지. 알랑스 션과 함께 작업을 많이 하는 가수 로랑 불지가 작곡하고 알랑스 션이 작사하고 로랑 불지가 부른 노래 My Song of You 전해드렸습니다. 목소리도 워낙에 미성인데다 화음도 참 예쁘게 쌓아서 부르는 가수입니다. 로랑 불지.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이탈리아 가수 라우라 파우지니. 노래 참 잘하는 가수죠. 라우라 파우지니가 브라질의 지우베르투 지우와 함께 듀오로 노래한 곡인데요. 제목이 세아미사이. 사랑한다면 알잖아요. 당신이 날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라고 노래한 곡이었고요. 괄호 안에 부제가 포르투갈어 부제가 있습니다. 세이키미 아마바스 라는 부제가 있는 세아미사이.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이 곡을 턱 안드레스의 전자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류이치 사카모토의 탱고라는 곡을 우리 크로스오버 듀오입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로 구성된 오리엔 탱고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필립 라빌의 샹송이었어요. 카리브해 서쪽에 있는 안틸레스 제도의 프랑스령의 섬 마르티니크 출신의 샹송 같습니다. 그가 노래한 곡 이시 울라바 여기 아니면 저기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라틴 팝 스타일의 노래였죠.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다리오 로페스라는 브라질의 작곡가이자 편곡가 그리고 기타리스트인데요. 그가 헨리 맨시니의 영화음악을 편곡해서 연주해 주었습니다. 샤레이드였고요. 오드리 헵번과 캐리 그란트 주연의 1963년 영화 샤레이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류이치 사카모토의 탱고를 오리엔 탱고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지휘자 두 명의 지휘로 연주를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데니 말란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데니 말란도는 주로 탱고를 연주를 했고요. 같은 네덜란드 출신이지만 앙드레 류는 주로 왈츠를 많이 연주하죠. 그래서 그 두 오케스트라의 연주 두 곡을 이었습니다. 탱고 볼레로라는 곡, 데니 말란도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앙드레 류 오케스트라의 연주로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두 지휘자 데니 말란드 오케스트라의 탱고 볼레로, 탱고와 볼레로가 그 리듬이 절묘하게 뒤섞인 곡이죠. 스페인의 작곡가 후안 요사스의 곡이었고요. 이어서 앙드레리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다뉴브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비발디의 칸타타, 멈추어라, 이제 멈추어라, 체사테, 오마이 체사테, 리용번호 684 가운데 두 곡입니다. 체사테, 오마이 체사테, 그리고 두 번째 곡, 왜 나의 슬픔 외에는 원치 않는가, 아킨 펠리체 샘프레, 이렇게 두 곡, 카운터테너 안드레아스 쇼리 노래하고요, 키아라 반키니가 이끄는 앙상블 사이로의 연주입니다.

비발디의 칸타타 멈추어라 이제 멈추어라 리용번호 684 가운데 체사테 오마이 체사테 멈추어라 이제 멈추어라 그리고 아킴 펠리체 샘프레 왜 나의 슬픔 외에는 원치 않는가 두 곡이었습니다. 카운터 테너 안드레스 쇼레의 노래 기아라 반키니가 이끄는 앙상블 415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는데요.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현재 프랑스 최고 영화 음악가로 손꼽히는 작곡가 브루노 꿀레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80년대에 주로 TV 영화를 맡았다가 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극장용 영화의 음악을 시작했죠. 국내에는 뭐 코러스라는 작품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마이크로코스모스, 위대한 비상, 비독, 크림슨 리버 같은 영화들이 또 소개가 됐는데요. 국내 미개봉작들의 음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전해드린 곡, 방금 들으신 곡은 애니메이션 곰이 되고 싶어요 라는 작품의 음악이었습니다. 덴마크와 프랑스 합작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정교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아주 소박하고 정감 어린 그림으로 가슴에 남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북극 지방 어딘가 한 흰색 백곰 부부가 늑대 떼로부터 도망치다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는데요. 하지만 뱃속의 새끼를 잃어버립니다. 어미곰이 슬픔에 잠기자 아비곰이 어느 집에 들어가 갓난아기를 데려옵니다. 그렇게 사람 아이는 곰으로 키워지고 자신의 곰인 줄 알고 살아가죠. 진짜 가족을 만났을 때까지 말이죠. 사람 세상으로 돌아온 아이는 불행해집니다. 곰이 되고 싶고 곰으로 살고 싶습니다.

싶어하죠. 침팬지와 타잔의 이야기와 좀 비슷하기도 하죠. 영화 곰이 되고 싶어요 OST에서 새 트랙을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L'enfant qui voulait être un ours. 이 애니메이션의 원제목입니다. 곰이 되고 싶었던 아이, 그리고 라비, 옷, 그리고 세 번째는 La mort de l'ours, 곰의 죽음이었습니다. 브리노 굴레의 곡이었고요. 니콜라 르무안, 어린이의 목소리, 그리고 마리 보이느의 목소리도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유명한 영화죠. 브리노 굴레의 대표작이자 국내에 가장 많이 알려진 영화입니다. 코러스. 2004년 프랑스 영화죠. 코러스에서 음악 준비했는데요. 크리스토프 바라티에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자크 페랑이라는 배우가 제작을 맡았는데요. 이 자크 페랑은 시네마 천국에서 그 성인 토토로 출연한 배우죠. 그래서 그런지 시네마 천국과 이 영화는 좀 구성도 비슷합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선생님의 일기장으로 시작하죠. 세상을 떠난 선생님의 일기장. 2차 대전 후 프랑스 시골 외딴 곳에 있는 학교에 실패한 작곡가 마티우가 음악교사로 부임하죠. 장난이 정말 심하고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합창단을 만드는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가며 아이들은 음악으로 순화됩니다. 이 마티우 역의 제라르 주니어 배우, 코믹 배우로 참 많은 사랑을 받는 배우인데요. 제작에도 직접 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음악은 어린이 합창단, 성마르크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면서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었죠. OST에서 다섯 트랙을, 좀 짧아서 다섯 트랙을 이어드립니다. 먼저 원제인 레코리스트, 합창단원들, 그리고 두 번째 갸레스 슈로세영, 바다 위의 손길, 그리고 세 번째 레자비옹 엉파피에, 종이 비행기, 네 번째는 빼피노, 이 영화에서 그 학생 가운데 가장 어린 아이의 이름, 그리고 주인공 학생의 이름 모랑쉬라는 트랙. 이 트랙에는 대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영화 코러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다섯 트랙을 이어드렸습니다. Les choristes, 합창단원들, Caress sur l'océan, 바다 위의 손길, Les avions en papier, 종이 비행기, 그리고 Pepino, 다섯 번째는 Morange였습니다. 이 주인공 Morange는 반항심이 가득해서 연습에도 참여 안 하죠. 선생님이 모랑주를 설득해서 재능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장면의 대사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모차르트의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C장조 괴일 299 가운데 2악장 안단티노, 제임스 골웨이의 플룻, 마리사 로블레스의 하프, 에두아르도 마타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C장조 쾌헬 299 가운데 2악장 안단티노 들으셨습니다.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마리사 로블레스의 하프, 에두아르도 마따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마리아 크리스티나 플라타라는 콜롬비아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녀의 노래는 아마도 처음 들려드리는 것 같은데요. 라틴 아메리카 음악을 이끌어갈 젊은 뮤지션으로 손꼽히는 가수입니다. 마리아 크리스티나 플라타가 노래하는 라스티마라는 곡인데요. 연민이라는 의미고요. 콜롬비아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인 마리아 이사벨 사베드라가 작사 작곡하고 불렀던 노래인데 마리아 크리스티나 플라타가 한 8년 정도 지나서 리메이크했습니다. 라스티마 연민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곡은 가끔 전해드리는 곡이죠. 브라질의 가수이자 기타리스트 제라우도 아세베도의 노래였습니다. 그가 작곡하고 노래한 베레케케라는 제목의 노래였어요. 이 곡은 페넬로페 크루스 주연의 영화 맛을 보여드립니다. 워먼 온 탑이라는 영화의 OST에도 실렸었죠. 그 영화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는데 참 좋아하게 돼서 가끔 전해드리고 있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콜롬비아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가수인데요. 마리아 크리스티나 플라타, 그녀가 노래한 라스티마, 연민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라보엠입니다. 보헤미안이라는 의미의 노래인데요.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가난한 예술가들을 집시에 비유해서 보헤미안이라고 많이 하죠. 가난하지만 예술원을 불태웠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원래 샤를 아즈나부르가 불렀던 곡이죠. 그가 작곡하고 폴 모리아가 편곡해 주어서 1965년에 발표했던 곡인데 이 곡을 오늘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로빈 라카토시, 헝가리 출신의 집시 바이올리니스트죠. 그와 그의 앙상블의 연주로 전해드리는 라보엠, 보헤미안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노래 좀 오랜만에 전해드렸죠. 튀르키예 출신의 가수 잔단 에르체튼. 튀르키예의 인기 가수입니다.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잔단 에르체튼이 작곡하고 노래한 곡 제목이 고르카름이라는 곡입니다. 난 두려워요 라는 노래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나는 당신을 만났었네 Я встретил вас라는 러시아 로망스였습니다. 제목을 I met you라는 영어 제목을 썼죠. 박경숙의 첼로, 니나 코간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La Bohème이라는 샤를라스 나부르의 샹송을 로비 라카토시, 헝가리 출신의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로비 라카토시와 그의 앙상블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유재하 작사 작곡의 노래죠. 사실 노래는 조용필이 먼저 불렀고 작곡자인 유재하가 그 뒤에 불러서 발표했죠. 사랑하기 때문에를 오늘은 이탈리아의 실내악단 이무지치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이무지치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일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은지 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피아니스트 마틴 제임스 바틀렛이 신보를 발표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바틀렛의 피아노, 하워드 그립스가 지휘하는 찰스 브루크 모차르트 대형 오케스트라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 G단조 작품 번호 19, 크리스토프 크로아제의 첼로, 알렉산더 판필로프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반 오늘 첫 곡 핸델의 작품으로 시작합니다. 조지 프레데릭 핸델의 소나타 디단초 핸델 작품 번호 367-A 미카일라 쿠델코바의 리코더 모니카 크노블로코바의 합시코드 리보르 마세게첼로 얀 크레사의 테오르보 연주입니다.

조지 프레데릭 헨델의 소나타 D단조 헨델 작품 번호 367A 미카엘라 쿠델코바의 리코더, 모니카 크노블로코바의 합시코드, 리보르 마세게 첼로, 얀 크레차의 테오르보 연주, 오늘 명인조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첼로와 피아노로 위한 소나타 G단조 작품 번호 19 준비했습니다. 표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거구 아주 체격이 그냥 정말 진한 연주를 들려줄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스케일 큰 똑같은 연주가 나옵니다. 특히 3악장의 서정미는 그야말로 압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작품 번호 19, 크리스토프 크로아제의 첼로, 알렉산더 판필로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라크마니노프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작품 번호 19 크리스토프 크로아제의 첼로 알렉산더 판필로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함께하는 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피아니스트 마틴 제임스 바틀렛의 신보우 가운데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전해드립니다. 뭐 젊은 피아니스트죠. 이 자르동상 2022년에 수상하면서 이제 음악계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요. 이 어떤 세간의 조명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콘셉트에 맞는 그런 연주회 또는 음반을 만들어가면서 이 애호가들에게 진중한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음반은 브리튼에 관계된 음반입니다. 브리튼의 영 아폴로 작품 번호 16에 매료된 이 바틀렛이 그와 관련된 그러니까 브리튼이 좋아했던 바흐의 협주곡 1번 그리고 퀘일 271 모차르트의 제놈 협주곡 이 두 곡과 함께 음반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콘셉트를 갖고 음반을 매번 의미 있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연주 브리튼의 것도 뭐 좋지만 오늘은 모차르트 연주가 각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대단히 섬세한 그런 연주 그러면서도 학구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연주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그런 음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몰팡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퀘일 번호 271이죠. 제놈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제놈은 모차르트 당대에 인기 있었던 여성 피아니스트죠. 모차르트가 높이 평가해서 이제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마틴 제임스 바틀렛의 피아노 하워드 그리피스가 지휘하는 잘츠부르크 모차르트의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몰팡 아모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이플레장조 쾌일 271 마틴 제임스 바틀렛의 피아노 하우드 그리피스가 지휘하는 잘츠부르크 모차르트의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금주의 신보 코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고전음악 전곡방송 프로그램이고요. 낮방송이 본방송이고요.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게시판 참고하시고요. 또 성복표라는 매일 아침 7시에 열립니다. 참고하셔서 미리 열람하신 다음 음악 해설서 공부하시고 음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슈트라우스의 명작입니다. 몽환적인 그런 작품이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메타모르포젠 23명의 현악주자를 위한 연습곡 루돌프 캠페가 주연하는 미넨필의 1971년 실황 레코딩입니다.

베리아르트 슈트라우스의 메타모르포젠, 23명의 현악 주제를 위한 연습곡, 루돌프 캠페가 주연하는 미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71년 실황 레코딩이었습니다. 오늘 명예 중 명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이제 막 잠자리에서 눈을 뜨신 분도 계실 테고 이미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가고 계신 분도 있겠죠. 오늘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내내 기분 좋길 바라면서 첫 곡 보내드립니다. 전우실 작곡 바다를 보면 이건석 대금과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오래된 궁중음악에도 사람의 마음을 다독이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여민락 함께 들으셨고요. 이제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난 소리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속악 서도소리입니다. 기나리 자지나리 김광숙의 소리로 함께 하시죠.

삶의 희로애락을 있는 그대로 담아낸 서도 소리. 김광숙 명창의 소리로 기나리 자지나리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앙생불 키큰 나무의 연주 함께 하실 텐데요. 가야금 4중주를 위한 최옥삼류 산주 들어보시죠.

가야금 넉대가 비전엔 아름다운 울림이었습니다. 가야금 4중주를 위한 최옥삼류 산조. 2018년 창단의 가야금 음악의 전통을 이어가는 한편 기존 명곡들을 현대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가야금 단체죠. 앙상블 키 큰 나무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0: 우리 음악으로 물들이는 마음 한자리, 국악의 향기.
1: 여러분은 지금 국악의 향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같은 현악기라도 악기마다 전하는 색깔은 조금씩 다른데요. 가야금이 부드럽고 맑은 결을 들려줬다면 이번에는 검은 고의 묵직하고 깊은 울림을 느껴보시죠. 자유롭게 흐르면서 변화하는 물처럼 시대에 맞춰 계승되는 음악의 순환을 검은 고와 증이 연주로 표현한 곡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유수불부. 최지훈 작곡의 곡, 강태훈의 검은고와 김태준의 지인 연주입니다.

유수불부.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말처럼 사람도 좋은 인연을 만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최지훈 작곡의 곡 강태훈의 검은고와 김태중 액징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 번님과 한승석의 노래입니다.

함께 걸어주는 벗 한 사람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 계절이죠. 한승석의 목소리로 벗님과 함께 하셨고요. 누군가와 같이 하는 시간도 좋지만 때로는 혼자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도 마음을 채워주곤 합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 박경훈 작곡의 원류봉, 이용원의 피리, 이아름의 대금,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가 같이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음악으로 담아낸 곡 원류봉이었습니다. 이용원의 피리, 이아름의 대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는데요. 국악의 향기와 함께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셨길 바라면서 저는 끝곡 소개해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정은혜의 노래와 까데오 밴드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섬 위의 바람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영국의 작곡가 자이스 파나비의 경쾌한 건반곡으로 문을 엽니다. 노바디스 지그, 암흑의 지그인데요. 주자나 루지치코바의 합시코드 연주로 첫 곡 들어보시죠.

17세기 영국 버지널 악파인 자일스 파나비의 곡 Nobody's Jigger, 아무개의 지그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무개의 지그라는 소박한 제목처럼 격식을 벗어나 흥겹게 춤추는 서민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곡이었는데요. 주자나 루지체코바의 합시코드 연주로 전해드린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첫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바흐의 바이올린 소나타 F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22 전악장 들어보시죠. 1악장 라르고, 2악장 알레그로의 프레스토, 3악장 아다지오, 4악장 프레스토고요. 닐스 에릭 스파루프의 바로 그 바이올린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하는 바소 콘티누오 악기로는 다빌 헤렌스탐의 기타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소나타 F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21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닐스 에릭 스파르프의 바로 그 바이올린 연주, 다빗 헤렌스탐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프랑스의 음악가 샤를 듀파르가 1701년 암스테르담에서 발표한 모음곡 2번 디장쯔입니다. 우버추어를 시작해서 알레망드, 쿠랑트, 사라방드, 가보트, 파스피에, 제그까지 프란치스 콜프론의 트라브루스 플룻, 수진 에퍼의 비올라 다 감바, 스킵 상패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18세기 프랑스 음악가 샤를 디파르의 무음곡 2번 D장조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프랜치스 콜프론의 트라브르소 플루트, 수진 에퍼의 비올라 다간바, 스킵 상패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8월 2일 일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안토니오 칼다라의 종교곡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입니다. 소프라노 린데 슌케, 알토 지구르트 판 롬메리 노래하고요. 함께하는 단체는 앙상블 라 실바입니다.

18세기 이탈리아의 음악가 안토니오 칼다라의 종교 모테트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소프라노 린데 슌켈과 알토 지쿠르트 판 로멜의 노래로 전해드렸고요. 함께한 연주단체는 앙상블 라실바였습니다. 계속해서 요제프 하이든의 팔성부 디베르트멘토 1번 D장조 호버켄 번호 10회입니다. 디베르티멘토는 귀족들의 연애나 휴식을 위해 만들어진 기분 좋고 편안한 음악인데요. 알레그로 모데라토로 시작해서 아다지오, 알레그로까지 전악장을 필리피 르로가 이끄는 리체르카르 콘서트가 연주합니다. 총 연주 시간 약 19분입니다.

요제프 하이든의 팔성부 디베르티멘토 1번 D장조 후보켄 번호 10A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필립 피에를로가 이끄는 리체르 카르 콘서트였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시 오늘은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곡으로 마칩니다. 몬테베르디는 1567년 이탈리아 크레모나에서 태어난 음악가로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를 잇는 거대한 다리 역할을 한 거장입니다. 특히 바로크 초기 오페라가 확립하는 데 몬테베르디가 기여한 바는 너무나 큰데요. 오르페우의 성공 이후에 여러 오페라 작품을 무대에 올린 그가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오페라가 바로 포페아의 대관입니다. 70대 고령에 작곡한 이 작품은 인간의 탐욕, 사랑, 배신 같은 복잡한 심리를 매우 감각적이고 정교한 선율로 표현해낸 걸작으로 손꼽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폭군 네로 황제와 그의 정부인 포페아가 온갖 악행과 음모 끝에 마침내 황후의 자리에 오르며 부르는 사랑의 이중창입니다. 내가 당신을 봅니다.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아를리노제, 메조소프라노 델라 존스가 노래하고요. 리처드 히콕스가 지휘하는 시티 오브 런던 바로크 심포니아가 함께 연주합니다.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포페아의 대관 중에서 내가 당신을 봅니다.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소프라노 아를리노제와 메조소프라노 델라 존스의 노래로 띄워드렸습니다. 일요일 휴일 소중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소설가들은 어디에서 영감을 얻을까? 글을 쓰다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지 궁금해집니다. 소설 구의 증명을 쓴 작가 최진영은 말합니다. 설거지, 머리 감기, 이불 개기처럼 아주 익숙한 일을 하다가 문득 떠오른다고. 그렇다고 완성된 문장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때마다 떠오르는 문장 20개, 30개 정도를 썼다 지웠다 하며 다시 쓰다 보면 마침내 딱 맞는 문장 하나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8월의 첫 일요일입니다. 일상의 일들을 해나가다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만나는 그런 휴일, 그런 일요일이면 좋겠습니다.

홀스트 7개 스코틀랜드 민요 선율이었습니다. 앙젤 뒤보의 바이올린과 라피에타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훈입니다. 8월 2일 일요일 아침 첫 곡이었습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삶의 실마리들 만날 준비 되셨나요? 예전에 시험 볼 때 학창시절에 분명히 머릿속에 넣어는 놨는데 딱 그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있잖아요. 주관식 문제인 경우 뭔가 막 머릿속에 있는데 이게 명확히 잡히지 않을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건반 소나타 2장조 커크 패트릭 번호 380번 유자왕의 피아노 연주, 지금 들으신 곡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3번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6번 중에서 가보트와 론도였습니다. 율리아 피셔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7274 쓰는 분입니다. 교회 방송실에서 23년째 자막 담당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 준비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 오늘은 30분 정도 함께합니다. 아유, 애 많이 쓰십니다. 이것도 긴장되시죠? 정확하게 그 가사, 그 자막이니까 성 이름도 다 맞아야 되고 제목도 맞아야 되고 찬송과 가사도 딱 그 적당한 그 시간에 탁탁 떠야 되고 그 와중에 또 30분 정도는 함께 해주고 계신다니까 고맙습니다. 7274 쓰는 분이었습니다. 23년째 봉사를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아, 23년.

존경스럽네요. 프레데릭 딜리어스의 오페라 마을의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낙원의 정원으로 가는 길 듣겠습니다. 찰스 맥케레스가 지휘하는 웨일즈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프레데릭 딜리어스 오페라 마을의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낙원의 정원으로 가는 길, 찰스 맥케라스가 지휘한 웨일즈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8월 2일 일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일요일 음악이 머무는 곳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은 멋진 자연 경관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숲속 공연장을 찾아봅니다. 그 첫 시간으로 에스토니아에 위치한 아르보 페르트 센터를 찾아보고 그의 음악을 듣습니다. 잠시 뒤 8시경 음악이 머무는 곳과 함께 북유럽으로 떠나보시죠.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방송도 듣고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으로 35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과 클라우디아 바드가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번호 35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과 클라우디 아바드가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슈베르트 악흥의 순간 도이치번호 780번 중에서 3번 F단조 4번 쉬샵 단조 5번 F단조 다윗 프라이의 피아노 연주로 듣습니다.

슈베르트 악흥의 순간 도이치번호 780번 중에서 3번 F단조, 4번 C샵 단조, 5번 F단조 다윗 프라이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8월 2일 일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음악이 특별한 흔적을 남긴 장소를 찾아봅니다. 음악이 머무는 곳, 오늘은 북유럽의 에스토니아 공화국으로 향합니다. 보통 공연장이라고 하면 큰 도시의 빌딩 숲 사이,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곳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방을 둘러싼 빽빽한 소나무 숲 너머로 아득히 바다 냄새가 날아드는 곳에 지어진 특별한 공연장도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아르보 페르트 센터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지난 2018년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약 35km 떨어진 라울라스마 반도의 울창한 숲속에 아르보 페르트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곡가 아르보 페르트의 음악적 유산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이곳은 그의 악보와 기록물을 보존하는 도서관과 자료실, 그리고 150석 규모의 아름다운 콘서트홀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울 속의 거울 같은 작품으로 친숙한 아르보 페르트, 어떤 인물일까? 1935년 에스토니아에서 태어난 그는 젊은 시절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기법을 탐구하는 소련 작곡가로 처음 이름을 알렸고, 이후엔 침묵과 여백, 깊은 영성을 다룬 음악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스엠 레이브를 통해 소개된 그의 작품들은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와 여전히 거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그가 만드는 음악의 결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주변의 자연과 완벽히 조화를 이룹니다.

작은 콘서트홀 역시 창밖으로 푸른 숲을 품고 있습니다. 또 바닥과 천장, 의자가 모두 참나무로 만들어져서 실내악과 독주, 중창에 적합한 따뜻하고 명료한 음향을 냅니다. 이곳의 개관 음악회에서 연주했던 바이올리니스트 앤 아키코 마이어스는 페르트의 오랜 음악 동료입니다. 마이어스 역시 이 작고 푸른 숲속 무대에서 여러 바이올린 소품들을 연주하고 녹음했습니다. 음악이 머무는 곳, 오늘은 에스토니아의 숲속 공연장 아르보 페르트 센터를 찾아보고 이 공간을 채우는 음악을 듣습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두 곡 모두 아르보 페르티의 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거울 속의 거울, 슈피겔 임 슈피겔, 엘렌 그리모의 피아노, 리사 바티아슈빌리의 바이올린 연주였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바이올린, 현악 오케스트라와 타악기를 위한 형제들, 프라트레스라는 곡이었습니다.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과 사이먼 할시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카모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 여기 도서관에 가면은요, 페르트 부부가 소장했던 책들이 꽂혀 있고, 겨울에 가면 벽난로에 장작이 타는 타닥 타닥 소리가 공간을 채운다고 합니다. 이 계절, 푸르른 계절에 간다면 초록빛 음악이 들릴 것 같습니다. 음악이 머무는 곳, 오늘은 에스토니아의 숲속 공연장 아르보 페르트 센터를 찾아봤습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4번 2단조, 작품은 98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논트로포 듣습니다. 크리스토프 에셴바흐가 지휘하는 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4번 2단조 작품으로 98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논트로포 크리스토프 에신버가 지휘하는 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5460 쓰는 분입니다. 자격증 시험 보러 갈 준비를 하면서 듣습니다. 50살 넘어서 준비하려니까 힘듭니다. 그 나이에 무엇하러 그런 것 하냐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 해보지 않은 것에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밤 12시 넘어서까지 어제도 문제집 풀었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공부했었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어요. 좋은 결과가 없더라도 또 도전하겠습니다. 와, 멋진 분입니다. 자신의 일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5460 쓰는 분. 마지막 문장, 마지막 단어가 더 인상적이죠. 좋은 결과 없더라도 또 도전하려고요. 5460 쓰는 분. 언제나 청춘인, 청춘 1, 5460 쓰는 분. 사연이었습니다. 시험 잘 보고 오세요. 아, 이렇게 무언가를 할 때 옆에서 아, 그거 뭐라 해 라고 해주는 분이 있으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진짜 좋은데요. 그 남이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싶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성격인데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잘 됐다 열심히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지금껏 새로운 것에 도전을 못해봤습니다. 아, 5460 쓰는 분. 시험 후기도 좀 알려주세요. 베토벤의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중에서 파파게노의 아리아, 아가씨나 아내를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듣겠습니다. 피에르 프루니에의 첼로와 필헬름 캠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에서 파파게노의 아리아, 아가시나 아내를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피에르 푸르니에의 첼로와 휘렐름 캠프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존 필드의 녹턴 1번 E플랫 장조, 엘리자베스 조이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존 필드의 녹턴 1번 E플랫 장조, 엘리자베스 조이로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8월 2일 일요일 아침 출발 FM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작가 김지현, 연출 조정현, 저는 이재후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